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어서 있어. 이방 저방 그방 부동산입니다. 아, 오늘 한시에 같이 집 보러 온다고 한 그 손님이시네. 예. Welcome.
4: Hello. So can I check out the places today? As I said, I only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just studios.
2: Don't worry, studio. Okay.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막 전부 아티스트라서 막 이래 스튜디오 찾는 사람이 많네. 자, 같이 나가서 보입시다. 걸어서 딱 2분, 2 minutes. 자, 여기가 오늘 볼 스튜디오. 들어가 볼까, 예? 어때예? 마음에 드는겨?
4: Oh, this is not what I want. I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2: 그러니까 여기가 그 음악 스튜디오. 방은 완전 잘 돼 있고요. 여기만 이런 데서 노래 만들면 빌보드 1등 문제 없다고요. 맞지?
4: I'm sorry, but I don't think this is a studio apartment. Where's the bathroom? Where's the kitchen?
2: 아, 화장실 딸린 스튜디오 말하는가 봐. 진작에 말을 하지. 그러면 요 옆 건물 한번 가봅시다. 따라오 있어. 레츠고.
4: Oh, you have another place. Oh, thank you so much.
2: 자, 여기가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매물. 들어있어, 들어있어. 신발 안 벗어도 됩니다. 요래 들어와서 보면 화장실도 있고 간이 부엌도 있어가지고 라면도 끼리 모을 수 있고. 아이고, 진짜 좋지요. 마음에 드는겨.
4: What is this? I said studio apartment, not music studio.
2: 아이고, 이것도 아닌가 봐. 아이고, 까다롭네. 까다로봐. 오늘 배워볼 표현. 원룸만 보여주세요. 영어로 뭐라고요?
4: I only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I only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2: I only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1: 한국에서 흔히 원룸이라고 하는 주거 형태는 영어로 studio 혹은 studio apartment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투룸이라고 하면 거실과 침실이 분리된 주거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one bedroom apartment라고 부릅니다. 원룸, 투룸이 아니라 studio apartment과 one bedroom apartment 기억해 주세요.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원룸만 보여주세요.
4: I only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Se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When we arrive in an unfamiliar city, who is the first person we speak to? More often than not, it is the taxi driver waiting for the passengers in front of the station. For decades, these drivers have observed Busan's alleys and its people from the closest vantage point, witnessing which shops receive long-lasting love and which quietly disappear. And they carry, I think, a vivid map of Busan's flavors within their hearts. So today, we're joined by Mr. Park Yong-hun, the head of director of the Busan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11th Busan Old Downtown Revitalization Festival titled Taekshulleng, which begins on May 22nd. 네, 오늘의 인터뷰는 Park Yong-hun, 부산 축제 조직위원회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5월 22일부터 시작하는 제11회 부산 원도심 활성화 축제 Taekshulleng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Now, it's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today. And the idea of Taekshulleng, building unique local gourmet content in the old downtown based on recommendations from veteran taxi drivers, is such a clever concept. So I'm curious about how it all started. How did the Taekshulleng idea come about? And how were you able to bring it to life? 베테랑 택시 기사님들의 추천으로 원도심만의 미식 콘텐츠를 구축하는 택슐랭. 이 재미있는 아이디어의 시작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이 아이디어가 나왔고 실현될 수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이 택슐랭은 그 부산의 원도심의 맛을 진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이제 그런 질문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저희는 그 답을 베테랑 택시 기사님에게 찾았습니다. 네. 기사님들은 이 도시를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넓게 그리고 가장 생생하게 경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단순한 맛집 정보가 아니라 그 동네의 분위기와 독특한 스토리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택슐랭 기사님들의 추천을 바탕으로 원도심의 로컬 맛집을 발굴하고 그것을 축제와 가이드북,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0: 확장한 콘텐츠입니다. 결국 음식 하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부산 원도심을 즐기는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한 것이 이 택출랭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와, 부산의 진짜 맛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Now, listeners, if you are interested, we do have some videos of Taekshulang and the promotion video, I'm sure, on our YouTube channel, so do check it out. Now, he shared and explained that Taekshulang began with a simple question. Who knows the true taste of Busan's old downtown best? And he found the answer in veteran taxi drivers. So because these drivers have experienced the city for the longest time across the widest areas and in the most vivid way, they hold more than just restaurant information. They understand the very atmosphere, the stories of each neighborhood as well. And he notes that Taekshulang actually started not just a way to introduce food, but as a way, new way to experience and enjoy the old downtown of Busan. Well, the Old Downtown Revitalization Festival is already in its 11th year. So with the name Taekshulang becoming well-known, there must have been a shift in how citizens perceive the Old Downtown area. So what changes have you noticed? 우리 부산 원도심 활성화 축제는 벌써 11회를 맞이했습니다. 택슐랭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원도심을 바라보는 시선도 또 변화가 생겼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0: 뭐 일단 저희가 가장 먼저 체감한 거는 식당 사장님들의 반응이에요.
1: 네.
0: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컨택을 했을 때 사실은 반신반의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행사를 한 해 두 해 하면서 좀 택슐랭이라는 브랜드가 좀 알려지고 실제로 그것으로 인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온라인에서도 언급이 막 늘어나는 거를 직접 보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들께서 먼저 택슐랭 소개를 본인들이 홍보를 해주시고 연계한 할인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뢰도가 생겼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시민들도 이 원도심을 예전에는 좀 오래된 구도심, 오래된 공간으로만 보지 않고 기사님들이 추천한 진짜 부산의 맛이 있는 동네 일부러 찾아가 볼 만한 곳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기사님 추천이라는 점이 이제 기본적인 신뢰도가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택슐랭을 부산의 이 브랜드 자산으로 키워야겠다고 느낀 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축제가 아니라 계속 확장할 수 있는 콘텐츠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1: 네.
0: 가이드북, 프로그램, 협업, 굿즈 뭐 다양한 이 IP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이런 것도 단순한 보호 차원이 아니라 택슐랭을 좀 지속 가능한 부산형 콘텐츠로 키워나가기 위한 기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I love that. So the first thing they felt was the reaction from the restaurant owners. Initially, some were skeptical, but as Taekshulang gained fame and brought in more customers, and as online buzz grew, owners started promoting the fact that they were featured and even offered Taekshulang-linked discounts. And he sees this as a sign that a strong level of trust has been built on the ground. Citizens have also started seeing the old downtown differently. Rather than just an old neighborhood, they now view it as a place worth visiting for the true taste of Busan recommended by drivers. And regarding the trademark, he explains that the decision to build it into a brand asset actually came from the conviction that this isn't just a one-time festival, but a scalable piece of content. So the structure allows for expansion into guidebooks, collaborative programs, merchandise, and various IP businesses as well. But as foundation for growing Taekshulang into a sustainable Busan-style cultural brand. And this year's festival will be held in the Old Downtown for 3 days, from Friday the 22nd to Sunday the 24th. I think it's impressive that this event isn't just a simple restaurant tour, but a project that incorporates the driver's experiences, citizens' tastes, and even data. So why did you choose to focus on capturing the daily life of locals rather than just highlighting existing famous restaurants? 이번 축제는 단순한 맛집 투어가 아니라 부산 사람들의 일상을

0: 원도심의 진짜 일상을 좀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 저희가 가장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제 가장 유명한 식당보다 부산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먹고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야 이 원도심을 단순히 한번 들르는 곳이 아니라 다시 찾아가고 싶은 동네로 남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맛집 소개를 넘어서서 로컬의 생활과 생활 그리고 이야기를 담는 데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So their goal was not just to reintroduce the places that are already famous. Instead, Taekchulang aims to capture the true daily life of the old downtown by combining the long-standing on-site experience of the drivers, the actual preferences of citizens, and the data accumulated through the festival. He explains that what they want to showcase is less about finding the most famous restaurant and more about how the people of Busan actually eat, linger, and remember. He believes that only by doing this and so can the old downtown remain a neighborhood where people want to return to rather than just a place they visit once. So he notes that Taekchulang focuses more on capturing the local sense of life and storytelling than on merely introducing restaurants.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Park Yong-hun, the head of director of the Busan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We are talking about the 11th Busan Old Downtown Revitalization Festival titled Taekchulang. Well, the festival programs are so diverse and well-crafted, I would say, from the Taekchulang guided taxi and the local explorer training course, even the night view pocha, even including a running crew program feels very trendy, I would say. So could you explain what each of these programs entails? 축제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합니다. 가이드 택시부터 러닝 크루, 야경 포차까지 굉장히 트렌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각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사실 방금 질문은 안 하셨지만 네. 사실 저는 이제 이번 택슐랭 프로그램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오픈 세리머니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1: 네.
0: 이 택슐랭은 원도심을 한 가지 방식으로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축제의 시작을 여는 게 바로 이 오픈 세리머니인데
1: 그렇죠.
0: 올해 2026년 택슐랭 가이드 선정 식당을 한자리에서 만나고 공연 그리고 시상, 다이닝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즐기면서 택슐랭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이 축제의 분위기와 방향성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택슐랭 가이드를 기반으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앞서 설명해 주셨던 원도심 탐험과 양성 과정이 있고요. 이거는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직접 걷고 미션을 수행하면서
1: 네.
0: 원도심의 맛과 매력을 발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택슐랭 런더 원도심은 말 그대로 이제 달리고 또 식사까지 함께 즐기면서 원도심을 라이프스타일 방식으로 경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야경 포차는 그 지역 상인회와 연계를 해서 원도심의 특산물 메뉴와 주류 그리고 페어링을 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1: 네.
0: 이제 바닷가 근처거든요. 그래서 밤바다를 배경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 밤의 원도심을 또 한번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1: 네.
0: 택슐랭 가이드 택시는 그 시민사형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시민과 택시 기사님 추천을 바탕으로 이 사연을 싣고 달리는 프로그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택슐랭의 정체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콘텐츠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번 택슐랭은 이제 맛집 몇 곳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부산의 로컬 미식을 걷고 달리고 타고 맛보는 방식으로 경험하게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1: 그렇군요. 단순한 먹거리 축제가 아니라 부산 원도심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0: 네.
1: 라이프스타일 축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I like that. So he mentions that while it wasn't in the initial question, he actually wants to highlight the open ceremony first when explaining the series lineup. He notes that the biggest feature of this festival is that it doesn't limit enjoyment of the old downtown to just one method. The ceremony will be a place where the 2026 Taekchulang Guide actually selected restaurants gather in one spot all together, featuring performances, awards, and a dining program that allows visitors to experience the essence and director and direction of the festival all at once. During the weekend, several hands-on programs based on the guide will take place. So, for example, he described the Old Downtown Explorer training course as a program where participants walk through the area and complete the mission and to discover the hidden charms

0: and flavors of Old Downtown. Sounds very interesting. And the Techchillen Run the Old Downtown is also exactly what it sounds like, an experience where people run through the city, enjoy a meal together, and engage with the area as a lifestyle choice. For those looking for evening vibes, the Night View Pocha, actually organized in collaboration with local merchant associations, offers pairings of local specialties and drink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night view. Finally, he introduces the Techchillen Guide Taxi. They will be carrying citizens selected through a story contest to locations recommended by the drivers. And it's a program he believes most directly embodies the identity of Techchillen. So he sees this festival not as a simple list of restaurants, but as an invitation to walk, run, and ride, and taste the local gourmet culture of Busan. Lovely indeed. Well, it's fascinating how you've woven the stories of history and place as well. So, for example, UM Peace Park and Somak Village into the culinary experience. So, in what way would you say a delicious memory and history of a city are connected?
1: 우리 UN 평화공원이나 소막 마을처럼 음식뿐 아니라 역사와 장소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다는 점도 정말 인상적인데요. 맛있는 기억과 또 도시의 역사가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시나요?
2: 네, 저희는 그 음식이 바로 이 도시의 이야기를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매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특정 장소를 기억할 때 풍경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먹었던 음식 그리고 그 분위기까지 함께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0: 네,
2: 그래서 택슐랭은 맛을 소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맛의 장소성과 이야기를 함께 담으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막마을은 한국전쟁 시기 피란민들이 이 소막사 주변에서 머물면서 형성된 공간이고 지금도 당시의 생활 흔적과 이 서민 주거의 시간이 남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유엔평화공원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일대 그곳 일대 역시 부산이 가진 전쟁과 평화의 기억을 품고 있는 장소고요.
0: 네.
2: 이런 곳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동네가 지나온 그 오래된 시간까지 함께 느끼게 됩니다.
0: 그러니까
2: 결국 태슐랭이 연결하고 싶은 것은 맛있는 한 끼와 도시의 기억. 바로 이것입니다. 익숙한 음식 하나가 그 장소를 더 오래 기억하게 만들고 장소의 이야기를 알고 나면 그 음식도 더 특별하게 남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맛과 도시가 그리고 역사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정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를 기억할 때 그곳에서 먹었던 뭐 음식, 뭐 향기, 냄새,
2: 네.
1: 그리고 분위기까지 함께 떠오르잖아요. I absolutely agree. So he believes that food is the most natural medium for connecting a city's stories. So when people remember a place, they don't just recall the scenery. They remember the food they ate, the atmosphere of that moment. That is why Techchillen actually strives to capture the sense of place and the narrative behind the flavor. For instance, he explains that Somak Village is a space formed by refugees who settled around cattle sheds during the Korean War, and it still holds the traces of their lives and passage of time in commoners' housing. Similarly, the area around UM Peace Park, as we all know, is a location that embodies Busan's memories of war and peace. So it's not just about the meal, but it's about feeling the time that the neighborhood has passed through. Well, as this festival connects not only Chunggu, Seogu, Donggu, but also Namgu and Yeongdo, it feels like a massive story map of the old downtown. What unique charms and personalities do you think each of these five districts possess?
0: 이번 축제는 중구, 서구, 동구뿐만 아니라 남구와 영도까지 연결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원도심 이야기 지도처럼 느껴지는데요. 소장님은 각 지역이 어떤 매력과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2: 네. 원도심 너무 매력적인 곳인데 이 다섯 구역의 지역은 이 각자 개성이 좀 분명합니다. 이 중구는 아무래도 이 원도심의 중심 같은 곳이고 실제로 중심이었죠. 중심이고 서구는 어떻게 보면 바다와 역사 이런 게 존재하고요. 동구는 부산의 관문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영도는 바다와 산업의 흔적이 이제 아주 많이 남아있는 아주 부산다운 곳이라고 할 수
0: 네.
2: 있죠. 그리고 남구는 아무래도 평화 그리고 해안의 풍경 이런 이미지가 아주 강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각 구별로 느낌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부산이라는 도시와 역사와 생활 그리고 이제 풍경을 함께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So he agrees that each of the five regions has a very distinct personality. He describes Junggu as the heart of the old downtown, Seogwo as a blend of sea and history, and Donggu as a gateway to Busan. Yeongdo, in his view, is a quintessentially Busan location where the ocean and traces of industry coexist, while Namgu carries a strong image of peace and also beautiful coastal scenery. Well, I heard that you put a lot of effort into the international reach of this project, including an English guidebook and integration with QR codes as well. So how do you want international tourists to remember the old downtown of Busan? 이 축제를 앞두고 영문 가이드북 제작과 QR까지 또 이제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한 행사 안내를 넘어서 하나의 부산 여행 안내서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외국인 관객들에게 원도심이 어떤 공간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2: 네. 저희가 이번에 그 영문 가이드북을 제작을 하고 QR이나 뭐 G포털맵 연동까지 준비한 이유는 이 축제 기간에만 쓰는 게 아니고 부산을 실제로 여행할 때 쓸 수 있는 안내서 처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1: 네.
2: 이 가이드북은 원래도 원도심의 미식과 숨은 명소를 이렇게 한 권에 담아내는 방향으로 소개돼 왔고요. 올해는 여기에 영문, 일문 가이드북 그리고 이제 포털맵 연동 그리고 대형 서점에 저희가 가이드북을 비치하는 것까지 해서 접근성을 좀 넓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해운대나 광안리처럼 한눈에 보이는 부산도 좋지만 원도심은 부산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사람들이 이 도시를 만들었는지가 더 진하게 남아있는 공간이거든요.
1: 네.
2: 예, 그래서 택슐랭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부산에는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과 시간이 축적된 매력적인 원도심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원도심을 어렵거나 낯선 곳이 아니라 현지의 진짜 맛과 이야기 그리고 부산다운 정서를 만날 수 있는 여행지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축제를 계기로 끝나는 그런 방문이 아니고 가이드북 한 권을 따라서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도시 그게 저희가 진짜 그리고 있는 원도심의 모습입니다.
1: 그렇군요. I love that. It's beautiful. So he explains that the goal was to create a guidebook that remains useful long after the festival ends. While the Texulan Guide has always aimed to capture hidden gems and of course local flavors in one volume, this year they expanded accessibility by offering English and Japanese versions, linking them to maps and distributing them at major bookstore locations as well. He shares that while famous spots like Haeundae are just wonderful, of course, the old downtown is where the city's origins and the lives of the people who built it are most deeply felt. And he also said that he hopes international tourists won't see the old downtown as a difficult or just unfamiliar area, but as a destination where they can encounter authentic local taste and stories and the true spirit of Busan. Well, many people feel that the only traveling abroad, I think, counts as truly special experience. However, this festival seems to send a different message that you can fully capture the spirit of travel right within the alleys of Busan. So what is your personal criteria for a good trip? 해외여행만이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번 축제는 오히려 부산 골목 안에서도 충분히 여행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처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여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 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여행이라는 거는 평소에 잠들어 있던 감각이 이런 감각이 깨어나는 경험.
1: 너무 좋아요.
2: 네, 이런 걸 좋은 여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꼭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익숙했던 부산의 그런 골목, 그런 골목에서 기사님들만 아는 지름길을 막 지나가고 감각이 깨어나잖아요. 네, 처음 보는 노포의 맛을 막 느낀다든지 우리 안에 이 여행 세포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는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여행을 선사하는 게 목표입니다.
1: 그렇군요. And I love that. And you don't have to spend so much money to do this. He believes that a good trip is an experience where your senses awaken. He suggests that one doesn't necessarily need to go abroad to achieve this. Rather, when you take a shortcut known only to veteran drivers through familiar Busan alleys and taste the flavors of an old hidden shop for the first time, your travel cells actually come alive.
0: Well, some of the festival programs require advanced reservations. And so I do want to ask, what should we actually go to? And could you guide us on how to sign up and information we should know beforehand? 이번 축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한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민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과 참여 방법도 안내 부탁드릴게요.
2: 네, 5월 20일 금요일에 진행하는 오픈 세리머니 그리고 이어서 주말 프로그램인 도보투어, 런닝크루, 미앤미 버스투어 뭐 이런 일부 체험 프로그램이 사전 예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약은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도보투어 같은 경우에는 현장 예매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예약 없이 즐길 수 있는 뭐 야경포차라든지 부산역 광장에서 하는 이벤트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저희 부산축제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So he confirms that several experiential programs, including the open ceremony on Friday, May 22nd, as well as the walking tour, running crew, and taste and beauty bus tour over the weekend operate on a pre-reservation basis. Tickets for these events can be purchased online. For specific details, you can check out the official website of the Busan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oday?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2: 네, 오늘 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택슐랭 많이 좀 지지해 주시고 많이 방문해 주시고 가이드북 적극 활용해서 주변 분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So yes, he's thankful that he's here. But yes, check out and experience the old downtown through the festival next weekend. And if you were a taxi driver, I want to ask, I think his answer is going to be really good. What would you, I guess, recommend to a guest visiting the city for the first time?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대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솔직히 너무 궁금한데 사무처장님이 택시기사라면 부산에 아, 네. 처음 온 손님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진짜 부산의 맛은 무엇인가요?
2: 아, 네. 제가 택시기사라면 네. 부산을 처음 오셨다 이러면 저는 영도구를 좀 소개드리고 싶고요.
0: 네.
2: 영도구에 가서 이제 따뜻한 돼지국밥 한 그릇 이제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영도는 일단 육지랑 온도가 좀 달라요.
0: 그쵸.
2: 여름에 가면 조금 더 시원하고요. 겨울에 가면 더 춥고요. 그래서 영도 앞바다에 이런 짠바람 맞으면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 하시면 부산의 진짜 위로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너무 좋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So he answers that if he were a driver, he would definitely want to treat a first-time visitor to a bowl of 돼지국밥 in 영도구. He explains that after bracing the salty winds of 영도 seafront, a hot bowl of soup is more than just a meal. It'll provide you with unique comfort of Busan.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Park Yong-hun here in the studio, the head of Director of Busan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박용헌 부산축제조직위원회 사무처장과 함께했는데요. 처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Alright,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Segala, Ella, and Megan Trainor with Just Got Paid.

0: Now it's time for Busan Update. Busan City is now recruiting students for the first half of the 2026 Busan Citizen University Program. 부산시가 시민들의 평생 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2026 부산 시민대학 상반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The program was created to provide high-quality lifelong education opportunities and help citizens build skills for future industries and social changes. Classes will begin in late May at university campuses across the city, and participants will also be able to use campus facilities such as libraries and study spaces. And all classes are free except for some material costs, and applications will be open on May 18th through the Busan Lifelong Learning Platform website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That's it for today's Busan Update.
1: BEFM's The Interview is waiting for your participation. If you have any interesting stories to tell or unique experiences you'd like to share with our listeners, please leave a message on our website at www.befm.or.kr. We hope that your lives and experiences can be an inspiration for our listeners.
0: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head to Indonesia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Lee Young-mi is in Jakarta and is on the line. 네, 오늘은 인도네시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이영미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So we have Miss Lee Young-mi connected. Let's jump into our first topic of the day. Now, Indonesia's first quarter economic indicators have been released, but the growth figures and exchange rate appear to be moving in opposite directions. So what's happening there?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1분기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성장률은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환율은 오히려 크게 불안해졌다고요.
2: 네, 5월 5일 인도네시아 통계청이 1분기 GDP 성장률 5.61%를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5.30%를 상회했고 공무원 보너스 지급과 무상급식 프로그램 확대로 정부 지출이 21.8% 급증한 것이 주요 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같은 날 루피아 환율이 달러당 17,425 루피아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0: 그렇군요. So on May 5th, Statistics Indonesia announced a quarter one GDP growth rate of 5.61%. This exceeded the market expectation of 5.30%, with a primary driver being a 21.8% surge in government spending due to civil servant bonus payments and the expansion of free school meal programs. However, on that same day, the rupiah hit a record low of 17,425 per dollar, which is even lower than during the 1998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central bank directly intervened in the market to defend the exchange rate. So what specific measures were taken?
3: 환율 방어를 위해서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개입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나왔나요?
2: 네, 중앙은행이 현물, 선물, 국채 시장에 동시 개입했고 5월 6일에는 달러 현금 구매 한도를 5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로 즉각 축소했습니다. 페리 와르지오 총재는 이란 전쟁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하지 성지순례 달러 수요가 겹친 계절적 요인이라고 설명했지만 외국인 자금 이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0: So the central bank intervened simultaneously in the spot forward and government bond markets. On May 6th, they immediately reduced the limit for cash dollar purchases from $50,000 to $25,000. Governor Perry Warijio explained this as a seasonal factor caused by surging energy prices from the Iran war and also dollar demand for the Hajj pilgrimage. But analysts actually largely believe it was a complex result of foreign capital outflow. And despite the strong GDP, the market seems to be reserving its optimism for structural reasons. What is the outlook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3: GDP 호조에도 이 시장이 낙관론을 유보하는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반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2: 네, DBS 은행은 1분기가 성장의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에너지 가격 부담과 재정 긴축 압력이 하반기 성장세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MF도 이란 전쟁 여파를 반영해 인도네시아 성장 전망을 5%로 하향 조정했고,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인 MSCI는 투명성 문제를 이유로 인도네시아 증권 동결 조치를 이달에도 유지했습니다. 프라보 대통령의 8% 성장 목표와 현실 전망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3: 이 성장률 지표와 금융시장의 신호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So DBS Bank warned that the first quarter is likely to be the peak of growth and that energy price burdens and fiscal tightening pressures will weaken the growth trend in the second half. The IMF also lowered Indonesia's growth outlook to 5.0%, reflecting the aftermath of the Iran war. Additionally,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maintained its freeze on Indonesia securities this month due to transparency issue. The gap between President Prabowo's 8% growth target and the actual outlook remains wide. So the growth indicators and financial market signals are indeed pointing in different directions. And with that, let's move on to our final story for today. A special exhibition featuring Jeju's history and culture has opened in Jakarta. So I want to hear a bit about that. 마지막 소식 볼게요.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특별전이 자카르타에서 개막했다고요?
2: 네,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이 공동 기획한 전시 '기억의 섬, 삶의 바다 제주'가 5월 12일 자카르타 코리아 360 메인 아트리움에서 개막해 오늘 18일까지 열립니다. 지난해 4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 기록물과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 문화를 함께 조명하는 전시로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이어진 4.3의 역사와 진실 규명 과정, 해녀들이 공동체 삶을 사진, 영상, 실물 자료로 입체적으로 소개합니다.
3: I see. So the exhibition titled Jeju Island of Memories, Sea of Life, co-organized by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donesia, opened on May 12th at the Korea 360 Main Atrium in Jakarta and will run until the 18th. The exhibition highlights the Jeju 4-3 records, which were listed i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last April, along with the Jeju Haenyeo culture,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t provides a multidimensional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4-3 from 1947 to 1954, the truth-seeking process, and the community life of Haenyeo through photos, videos, and physical artifacts. And I think it's quite unusual for Jeju 4-3 to be introduced in Indonesia. So what kind of meaning could this hold for Indonesian visitors? 제주 4.3이 인도네시아에서 초개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 인도네시아 관람객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2: 네, 전시의 핵심 메시지가 평화와 화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역사적 상처를 안고 있는 인도네시아 관람객들에게 공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형무소에서 온 엽서, 복본과 희생자 유족 증언 영상이 전시되고, 해녀 공간은 삶과 바다, 공동체의 전승, 자연과의 공존, 새 흐름으로 구성됩니다. 개막식에서는 4.3 유족과 해녀가 직접 참여하는 토크 프로그램과 제주 향토 음식을 활용한 K푸드 체험도 마련됐습니다.
3: I see. So since the core message of the exhibition is peace and reconciliation, it resonates with Indonesian visitors who also carry their own historical scars. Replicas of postcards from prison and video testimonies from bereaved families are on display. The Haenyeo section is organized into three themes: life in sea, transmission of community, and coexistence with nature. The opening ceremony also featured a talk program with 4-3 victims, families, and Haenyeo, along with K-food experiences using Jeju local specialties. And the Korean Association in Indonesia is also cooperating with this exhibition, I hear. 제 인도네시아 한인회도 이번 전시에 협력하고 있다고요?
2: 네, 제주도 관계자들이 11일 제인도네시아 한인회를 방문해 실무 협의를 가졌습니다. 김종원 한인회장은 4.3과 해녀 두 주제가 제주의 아픔과 강인함을 담고 있어 인도네시아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며 자카르타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홍보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한인사회와의 제주 관련 사업 협력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3: That's great to hear. So officials from Jeju Province visited the Korean Association in Indonesia on the 11th for working level discussions. And Jeju Province also discussed future cooperations on Jeju-related projects with the Korean community through this exhibition. So we do hope this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overseas Korean community serves as an opportunity to expand practical exchanges.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 인도네시아 소식은 여기까지 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통신원 이영미였습니다.
3: Right, and that's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s. And listeners,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 We'll be back tomorrow, though, for Friday edition of the show. Final song is by Stevie Wonder with You Are the Sunshine of My Life.

0: Race of the World. BEFN, Busan Yeongwabangsa.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Hello, I'm Mona Farouk from Egypt. When I moved to Busan in 2014, my daughter was only 12. She came with me and her brother because I started my work as a professor of Arabic language in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 remember how excited my kids were when seeing the first snow in Busan. That year, my daughter started special training for figure skating. In Busan, she was lucky to be able to take serious steps in achieving the dream of becoming a professional ice skater. Many foreigners come to Busan carrying their love for the Korean culture. I was one of those who were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Zero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7: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5: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7: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5: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7: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5: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7: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5: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7: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5: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7: Refuse, reduce.
5: Reuse, recycle.
7: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8: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0: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 The time is now 1 o'clock.

나도 하늘보단 둘이 나은 거 아니야? 분명히 너에게 어울릴 사람이 있을 거야. 인연은 따로 있다잖아.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옛사랑 따윈 추억 주자 희미해질 거야. 언제 그리냐는 듯이. 조금만 기다려.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게.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아, I was so busy this morning. I didn't even get to check my messages. I almost got hit.
3: Here comes the safety hero. Stop right there, Smombi. Put your phone away. Keep your head up. Look around.
2: What was I doing? Thank you. I'm finally free from being a Smombi.
3: As you just heard, even a quick text could lead to a serious accident. This kind of behavior has a name, Smombi, a word created by combining smartphone and zombie.
4: Walk with your head up and check your surroundings before you move. Let's build a safer traffic culture and keep our streets free from smombies.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0: more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어서 있어. 이 방 저 방 그 방 부동산입니다. 아, 오늘 한시에 같이 집 보러 온다고 한 그 손님이시네. 예. Welcome.
4: Hello. So can I check out the places today? As I said, I only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just studios.
2: Don't worry, studio. Okay.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막 전부 아티스트라서 막 이래 스튜디오 찾는 사람이 많네. 자, 같이 나가서 보입시다. 걸어서 딱 2분, 2 minutes. 자, 여기가 오늘 볼 스튜디오. 들어가 볼까요? 어때예? 마음에 드는겨?
4: Oh, this is not what I want. I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2: 그러니까 여기가 그 음악 스튜디오. 방은 완전 잘돼 있고요. 여기 막 이런 데서 노래

0: 만들면 빌보드 1등 문제없다고요, 맞지?
1: I'm sorry, but I don't think this is a studio apartment. Where's the bathroom? Where's the kitchen?
0: 아, 화장실 달린 스튜디오 말하는가 봐. 진작에 말을 하지. 그러면 요 여건물 한번 가봅시다. 따라오 있어. Let's go.
1: Oh, you have another place. Oh, thank you so much.
0: 자, 여기가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매물. 들어있어, 들어있어. 신발 안 벗어도 됩니다. 요래 들어와서 보면 화장실도 있고 간이 부엌도 있어가지고 라면도 끼리 모일 수 있고 아이고, 진짜 좋지요. 마음에 드는겨.
1: What is this? I said studio apartment, not music studio.
0: 아이고, 이것도 아닌가 봐. 아이고, 까다롭네. 까다로봐.
1: I only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I only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0: I only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2: 한국에서 흔히 원룸이라고 하는 주거 형태는 영어로 studio 혹은 studio apartment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투룸이라고 하면 거실과 침실이 분리된 주거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one bedroom apartment라고 부릅니다. one room, two room이 아니라 studio apartment과 one bedroom apartment 기억해 주세요.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원룸만 보여주세요.
1: I only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every man a religion. So it's F-E-A-R, F-E-A-R for everything. Yeah. You got the fear. Yeah, it's good. Such a good song. Oh, 신청 부탁드립니다. Anyway, 네,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주변에 가장 똑똑하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저요?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 하는 사람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 우리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에 신청곡 다 모아서 모여서 Is it 모아서 or 모여서? 모아서 톡톡하진 않다로라 모아서 우리 많이 뭐 최대한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So we've got prizes, we've got a whole playlist to create and curate. We'll play your songs in the second half. 네, 여러분 신청곡은 2부에서 들려드리는 타임입니다. 그리고 선물도 있고 네, 참여 부탁드립니다. Sharp 9050 pound 9050 Kakao Talk text messages 101 Kakao Talk and our live stream on YouTube are very very free. So come and see us and say hello. And that's it. All right, lots coming up for you today. But now it's time for QB's newsfeed.
1: System check complete. Destination set. Busan.
0: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We're now making our approach to Busan. Cabin crew, prepare for landing. We've just landed. Welcome to For My Busan.

0: 아싸 생각나요.
1: 어 맞아요.
0: 탱글 탱글 아싸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네. 이너 뷰티가 필요한 분들이 정말로 많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한테 맞아. 필요해요.
0: 포마의 부산 청취자분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팁을 좀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2: 팁은
0: 여러분 좀 끝.
2: 제가 따로 책 또 썼긴 하거든요.
0: 봤어요.
2: 내 몸에 맞는 루틴을 찾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일단 시도를 해봐야 되고 내 몸에 무리가 된다. 그러면 그 건강관리 방법은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특히 여자분들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 나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이 사람은 이거 해서 살 뺐다고 하니까 나는 끝까지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내 몸에 안 맞는 방법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는 거는 저는 완전 비추예요.
0: 어, 좋다.
2: 스트레스는 모든 것에 뭐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본인의 신진대사량이나 본인의 신체 상황이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똑같이 빠질 수가 없어요.
0: 너무
2: 그리고
0: 좋다.
2: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데이터인 거지. 우리가 사람이 2,500명 있으면 2,500가지의 다이어트 방법이 있는 거예요.
0: 돼요. 또요?
2: 두 번째는 광고나 이런 것들 보고 혹해서 모든 기준은 내 몸, 내 생각, 내가 돼야 돼요. 정말 잘하는 데고 정말 맛있는 데지만 나한테 안 맞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0: 그건 맞아.
2: 고기를 많이 드세요. 적색육을.
0: 예! 내 세상이다! 고기 많이 먹자! 와!
2: 고기를 많이 먹되 가공된 고기는 최대한 피하고 원물의 고기.
0: 어, 좋아.
2: 원물의 육류. 그리고 공유의 그 탄수화물은 너무 저탄수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과 그 육류의 양을 높이고 탄수화물의 양은 극단적으로 아니에요. 줄여라. 고기를 먹는 만큼 줄여라.
0: 우리 고기 먹으러 가요. 자, 제 방송 듣고 있는 분들에게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2: 저는 뭔가 삶을 살면서 저희 공간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터 활동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저는 내 자신을 몰랐거든요. 나를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뭘 해서 좋아하고 내가 뭘 하면 어떤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어떤 것을 하면 즐겁고 어떤 것을 하면 내가 힘들고 그런 거 없이 살다가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번아웃도 겪었다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구의 엄마가 아닌 누구의 아빠가 아닌
0: 맞아요.
2: 누구의 딸 아들이 아닌 나로 사는 거 너무 중요하고 나다움을 잃지 말고 항상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기준이 다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게 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돈 버는 거 뭐 이런 거 다 좋지만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행복을 꼭 찾으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0: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2: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0: 맞아.
2: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세요. 내가 행복해 하는 거 하면서 살면 그것만큼 진짜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은 따라와요.
0: 그렇습니다.
1: 뭐 인생이 몇 회 차세요?
0: 대표님.
1: 인생 몇 회 차세요?
2: 2회차입니다.
0: 2회차요?
2: 네.
0: 2회차?
2: 살 빼고 다시 태어났거든요.
0: 그러면 좋아하는 영어 단어나 영어 표현이 있다면?
2: 저 소름 돋았던 게 오늘 제가 저랑 되게 가까운 지인분이 서울에 계시고 남자친구분이 체코분이에요. 진짜 마음을 울렸던 게 와인이라는 단어를 꺼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숙성되면서 맛있고 깊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도 똑같다는 거지. 그 와인이라는 딱 단어를 듣고 나서 진짜 인생은 와인 같이 살아야겠다. 그 와인이라는 단어에 공감하고 마음을 울렸고 그래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받았을
0: 제가
2: 때.
0: 제가 또 인간 위스키거든요.
2: 아 진짜요? 네.
0: 안녕하세요. 제가 또 인간 위스키입니다. 인간 와인이 오셨네요. 발랄하고 스파클링으로 가시죠.
2: 좋아요.
0: 네. 통통 튀면서 달달구리 하니까. 여러분.
2: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삽시다.
0: It's up to you.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에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오디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오디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오디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오디오 기러기 토마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스탁 인 트래픽 어게인.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3: Hello, my name is Naomi from Tanzania. I came to Busan 5 years ago on a university professor scholarship. When I first came, I was impressed by the variety of tourist attractions, ranging from a number of downtowns, beaches, museums, and Busan has it all. Also, there are some beaches in Tanzania, like Busan, but the beaches here in Busan have more diversity. In Tanzania, the beaches always look the same, but here you can enjoy the charm of each season of beaches and seas throughout the year, which I liked. I also had a chance to introduce Tanzanian food to Busan citizens at one of the Busan's big experts event, Global Gathering. Especially, I found out the similarity between Tanzanian snack, mandazi, which is a deep-fried bun, and Busan hot dog. So, I wish I could bring the whole city of Busan to my hometown once I return to my hometown.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4: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The time is now 6 o'clock.
6: BEFM Local News at 6.
7: 황영산 전망대 조성 사업을 위해 마사 사찰님을 수용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연제구 사찰님 해당 토지가 전통 사찰 보존구역에 해당해 수용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황영산 전망대 조성 사업에 대한 법적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8: Court rulings have repeatedly found that the expropriation of temple forest land belonging to Mahasa Temple for the Hwangnyeongsan Observatory project was illegal. The court said the land in Yeonjigu District, designated as temple forest, falls under a protected traditional temple preservation zone. It ruled that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s required for expropriation, but this procedure was not properly carried out. The latest decisions are expected to further intensify legal disputes surrounding the Hwangnyeongsan Observatory development project.
7: 한국 남부 발전은 지난 10일 발생한 부산 비트림 본부 화재와 관련해 대책 본부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15개 부서가 참여하며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한 4개 전담반으로 운영됩니다. 남부 발전은 기기별 점검과 주요 구조물 안전 진단을 진행하고 외부 전문 기관과 협력해 종합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8: Korea Southern Power has activated an emergency response headquarters in connection with the fire that occurred on the 10th at Busan Bitdeurim Power Complex. The response headquarters includes 15 departments and operates through 4 dedicated task forces focused on recovery efforts and preventing recurrence. KOSPO plans to conduct inspections of individual equipment and structural safety assessments of key facilities. It also intends to work with external specialized agencies to develop comprehensive measures to prevent similar incidents in the future.
7: 부산시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실시한 의약품 관련 불법 행위 단속 결과 모두 15건, 12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내용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약사 면허 대여, 무허가 의약품 판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 저장과 진열 등이었습니다. 부산시는 적발된 약국과 관계자 등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며 의약분업 예외 지역과 도매상 등 취약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0: restaurants without alcohol and phone-free cafes. The trend is all about natural connection without forced high tension.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요. 억지 텐션 없이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대세라고 합니다.
1: Exactly. And there's another trend called silent walking.
0: 이거 뭐죠?
1: Walking without music, without podcasts, and without even looking at your phone.
0: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
1: Walking? Just walking.
0: It's just walking. 아무것도 없이. Like, you're not talking to anybody. You're definitely not talking to yourself. 뭐 노래 흥흥흥 그러면서 이거 아니고요. 그냥 조용히 걷기. Can you do that?
1: You know what I've been trying to do?
0: 뭔데요?
1: I've been trying to immerse myself in certain things, but sometimes when you have a phone, there's too many things. You get sidetracked.
0: You get distracted.
1: Yeah. And I've been picking up photography a little bit, right?
0: Oh, that's a good hobby to have.
1: My thing is, if there's too many things to do, you can't really focus on the photos or what you're trying to do. So you have to take time to actually get out there and do it. But if you're actually on your phone all the time, somebody's calling, then you can't really get there and just sit there and do it. You have to wait.
0: Oh yeah.
1: You sort of have to wait for the photo. 약간 네. 사진 찍었을 때 뭔가 기다려야 되는 그게 좀 있어요.
0: Oh yeah. 그래서 이 you know with the silent trend, I think 이 조용한 트렌드에 따라 이 photography 사진 찍기 이거는 너무 딱인 것 같아요.
1: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They talk about 그 사진 찍었을 때 그 성공 비율.
0: 어 뭐죠?
1: 약간 모든 사람들이 막 사진 잘 찍었다.
0: 네.
1: 그 중에 정말 많이 찍는다.
0: Oh yeah.
1: They say they take so many pictures. 근데 그 중에 하나 건진 거래요.
0: 네.
1: So you know just 그러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는 거고. They say try to enjoy the journey. 그 하는 그 과정을 조금 더 즐겨야 된다. 네. 그래서 그 힐링이 되는 거래. 되는 거래요.
0: 저도 똑같이 이 photography 사진 찍는 거요. 그러면 저는 이게 그 취미 부자거든요.
1: Yeah.
0: 네, 막 취미 이것저것 좀 많이 하는데 그래도 뭐 그 중에 조금 제대로 하는 취미가 photography인 것 같아요. Right? I do pay attention to 뭐 뭐지 세팅이나 이런 거, 그렇죠? 근데 그거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perfect moment 착각 한 번만 누르고 할 때 사진 절대로 안 나오거든요. 기다리면서 그리고 맞아요. 그 한 순간 이 순간 잡고 싶은데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카메라 보통 요즘 카메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여러 사진을 찍잖아요.
1: Yeah.
0: 그 여러 사진 중에 이제 제일 좋은 거를 이렇게 건져내는 거죠.
1: Some are out of focus. You just never know. And I think the same thing goes with music. I find myself, you know, some people they tend to try to make, I think, the most popular songs.
0: No. Oh yeah.
1: They think of singing as trying to be like the most popular or whatever, right?
0: But
1: for me, I think half of it is just the journey in writing the song.
0: Oh, for sure.
1: I don't know if most people feel like that. They look at being the hit songwriter or the most famous, right? But for me, a lot of the time is actually just sitting there writing it and making it. And I go, I got it on paper and
0: 그쵸.
1: It turned out this way and it's
0: 네.
1: something that I wanted to say. And some people don't even know what the song is. It's weird. I mean, like, it got famous, but they don't really understand what the song is.
0: 그렇죠.
1: Because the lyrics say something different.
0: 이게 너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원하는 거.
1: Yeah.
0: 그것만 이렇게 포커스 거기에 맞췄으니까.
1: And it's funny because the lyrics in Korean say something, but people from overseas that don't speak the language, they hear the song and they go, does it mean something like this? And like, oh my goodness, how did you know that? 그 the language changes it.
0: 맞아요, yeah. 맞아요. So this is something that maybe even in silence that people can maybe catch on, right? Things that you don't even notice when you're just so busy with life and just everything's so hectic. Now, people say that silence helps them finally hear their own thoughts again sometimes, right? 이제 조용해지니까 좀 이제 이제 정신 차릴 수 있다라고 이 말 많이 나오잖아요,
1: yeah.
0: right? So maybe quietness isn't emptiness, then maybe sometimes it's like needed rest. 그래서
1: that's how I figure out all of the things in my life. I just need a little bit of quietness to just figure everything out.
0: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question for you, when things become quiet, how do you feel? Do you feel anxious, nervous, or do you feel at peace? 형은 조금 뭐 좀 이게 그 평온이 좀 오는 편이죠.
1: right? Yeah, I need that quietness to sort of balance it out because everything else in life is pretty busy and crazy.
0: 맞아요. 저도 똑같아요. 저도 밤에 일단 딸도 일단 재우고 와이프도 자야지 집이 조용하거든요. Mm-hmm. I'm not saying they're super loud, but like it's just quiet in the house. That's when I start like doing stuff I want to do, maybe doing a little bit of work. 그때 이 뇌 작동이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That's when like my brain is like, you know, functioning the smoothest and the fastest, yeah. right? 자, 여러분, 그러면 영어로 잠시 침묵이 흐를 때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Awkward silence. 근데 awkward silence는요, 대화가 끊겨서 느껴지는 그 어색한 공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끔씩, 뭐 저랑 형은 절대로 아니고요. But here on the radio, when let's say somebody that's new, right, never been on radio before, never talking to a mic, into a mic, 가끔씩 이걸 그냥 대화할 때는 살짝 좀 생각하고 좀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말할 수 있는데 라디오는 그게 못하잖아요. So people feel like that's an awkward silence sometimes, right? Yeah. 이 대화가 끊겨서 느껴지는 어색한 공기를 awkward silence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라디오에서 네 이제 뭐 방송 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Dead air. Right, yeah. dead air. 그래서 일상에서도 대화가 끊겨 썰렁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Oh, 뭐 오늘 데이트 어땠어? How was that date today? Right, with that you know that girl or that guy. It was so awkward. 너무 어색했어. It's just a lot of dead air the whole time. 그냥 너무 서로 너무 조용해서. Yeah. Right,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여러분, no awkward silence here on All Star English.
1: Yeah, we talk too much.
0: 진짜. 말 너무 많이 해서 네 절대로 안
1: 사실
0: 옵니다.
1: 사실 수다쟁이도 아닌데.
0: 네. 아니 형 생각보다 수다쟁입니다. 저도 수다쟁이고요.
1: 저 나가서 수다 별로 안 해요.
0: 근데 여기서만. 그만큼 형 편해서 그렇잖아요. Right? 자 목요일 All Star입니다. 한영 in the house. 오늘 어떤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죠?
2: Vibe check. Vibe check.
0: 한이의 vibe check입니다. 무슨 코너입니까?
1: We take you back to the stories that when I was learning music and singing, the songs I used to sing and the stories behind it.
0: 네,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그리고 right after that, globe trotting with Ange, a fun and honest talk segment on K-culture and global vibes. 네, 한국 10년차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는 글로벌 리얼 토크도 이어집니다. All right, let's get it. Time for 한이's Vibe check.

0: years
1: since you went away.
0: 와, since you went away.
1: 나를 떠나 없지? 내가 그 결국 나를 떠난 그 뒤 같은 거죠.
0: 이게 떠난 지 6개월 6 잠깐만
1: 6개월 8일 12시간.
0: 맞아요. 6개월 8일 12시간이 됐다.
1: 지나갔어요.
0: That's
1: right.
0: 네가 떠난 후 진짜 왜냐면 그만큼 자기의 이 사람이 떠난 사람이 그만큼 you know such a huge part of this person's life that since that person went away 그냥 하루가 하루뿐만 아니라 한 시간이 분까지 세잖아요. Yeah. Like he's counting the minutes. Like the minutes mean like so much because it's so so 뭐지 힘들어. So hurt, like difficult for him.
1: 요즘 인생이 조금 많이 바뀌었지만 이 노래도 네. 꽤 오래됐어요.
0: 네.
1: 언제 나온지 정확하게 제가 안 적었지만
0: 이 노래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제가 거의
1: 20년 됐어요.
0: 고등학교 때 yeah. 나왔거든요.
1: 거의 20년 됐으니까요.
0: 네.
1: 그래도 6개월이 지났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거리면 정말 사랑한 사람이죠.
0: 맞아요.
1: Yeah.
0: So let's get into the lyrics of 6812.
1: Oh yeah. So let's start it out. The first verse will start. Do you ever think about me?
0: 아, 어떡해. 시작부터.
1: 가끔 내 생각하긴 하니.
0: 왜냐면 나는 너를 생각하거든.
1: 그러니까.
0: 네.
1: Do you ever cry yourself to sleep? 혼자 울다가 잠든 적 있어?
0: 왜냐면 나는 그렇거든.
1: In the middle of the night when you're awake, are you calling out for me? 한밤중에 잠이 깼을 때 혹시 내 이름을 부르기도 해?
0: 혹시 그런 적 있어요, 형? 이렇게 you know, not maybe like these.
1: 민수! 민수.
0: 자기야, 왜 그래? 한이?
1: 아니. 아니. 야. 한이가 누구야?
0: 한이가 누구야?
1: 한이가 누구야?
0: 한이 형 있잖아 한이 형
1: Do you ever reminisce? I can't believe I'm acting like this.
0: 자, 이 reminisce 이 단어 R-E-M-I-N-I-S-C-E 이거 추억을 이렇게 떠올린다라고 할 때 reminisce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억을 생각할 때 reminisce라고
1: 그렇죠.
0: 합니다. 네.
1: I can't believe I'm acting like this. 내가 왜 이런지 나조차도 믿겨지지가 않아.
0: 너무 힘들고 너무 슬퍼서.
1: Yeah. I know it's crazy how I still can feel your kiss. 미친 짓이라는 것 알아. 아직도 내 입맞춤이 느껴진다는 그 말이야.
0: 어떡해. 너무 그립고 너무 그 마지막 순간을 엄청 기억한다 그 말이잖아요.
1: It's been 6 months, 8 days, 12 hours since you went away. 6개월, 8일, 그리고 12시간이 지났어. 내가 떠나버린 그날부터.
0: 진짜. 너무 isn't this so like unique and so like creative?
1: This was a play on words and 네. numbers. It was like what does that mean?
0: 사람 너무 궁금하게 만들잖아요.
1: 6, 8, 12 그게 노래야. 그래서 이 왜 번호지? 아.
0: 무슨 좀 뭐지? Is it like
1: is a code?
0: Like a puzzle like a riddle or something, right? 근데 진짜 슬픈 의미가 있었잖아요.
1: Yeah, so,
0: 그 뒤에.
1: 이었구나. I miss you so much, and I don't know what to say.
0: 어떡해.
1: 내가 너를 보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도 모르겠어.
0: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I don't know what to say. 그 사람이 그런 순간 있잖아요. 너무 쇼크를 받거나 보통 이게 쇼크 받을 때 말을 못하는 순간들 많잖아요, right? So he's hurting so much, and he's so sad that like no words come out of him.
1: I should be over you. I should know better, but it's just not the case.
0: 자, I should be over you. Be over somebody means 이제 그 사람 이제 전혀 이제 생각을 안 할 때요.
1: 그렇죠.
0: 이제 그 사람 이제 뭐 상관없어. 그럴 때면 I'm over him or her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I should be over you. 나 너를 잊어야 하는데.
1: 그렇죠. 이제 그만 널 잊어야 하는데. I should know better, but it's just not the case.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0: 맞아요.
1: 마음을 내 뜻대로 되진 않아.
0: 맞습니다. So, know better. 왜냐면 이거는 저는 언제 많이 들었냐면요. 선생님들이나 안 가면 뭐 부모님들한테 혼날 때 아, 민수 너 이거
1: 알면서 왜 그래?
0: 알면서도 이렇게 실수도 하고 하네. You know better, right? You know better, 민수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but 마음 뜻대로 안 된다. It's just not the case.
1: 마음은 내 뜻대로

0: 되진 않아.
1: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0: It's been 6 months, 8 days, 12 hours since you went away. 6개월, 8일 그리고 12시간이 흘렀어. 네. 내가 내 떠났을 떠난 뒤로.
2: 형은 마지막으로 when did you like cuz you know people like they count down to things that they're looking forward to, right? Mm. When was the last time like you found yourself like really like you know waiting for a certain moment? 그럴 때 있었어요, 형?
0: I'm waiting right now.
2: 어, 그래요? For can I ask for what?
0: I'm counting down for this year.
2: 아, 아 벌써
0: new stuff.
2: 벌써 지쳤어요. 2022년 벌써 지쳤어요.
0: No, I'm the new yeah. everything. So
2: 오, 너무 우리도 너무 기대되게 만드네.
0: The thing is, 네. I'm sort of revitalized. Sort of in a good way, but sort of in a bad way. 뭐 이것도 그리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네. 근데 요 안에 아픔이 있어. Same thing with me. I have a couple things that I have to get off my chest.
2: Yeah.
0: And that's why this has to come out. And I'm working at that. So it's like me building my castle right now.
2: 네.
0: 나도 이제 사람도 그 건축할 때 내가 이 건물을 해가지고 이제 오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보여주고 싶고 이걸 끝내야지 사랑을 받든 네. 안 받든 끝내야지 알 것 같아.
2: 멋지다. 저는 이 정도는 멋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는요. When I find myself counting down to certain things, or I find myself when we're like looking forward to like a trip or a vacation. 휴가나 아니면 뭐 뭐지 그 여행 같은 거 이제 날짜 잡게 되면요. 그 날만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So I'm like counting down to that day. I'm sure a lot of like 우리 부스터들 아마 공감될 겁니다. 이제 곧 이제 여름 휴가 이 시절이 오잖아요. 그래서 아, 올해 어디 가지? Where should I go this this year or this summer season? 그래서 아마 countdown 하는 사람들 분명히 많을 겁니다. 네. 자, 오늘의 한이의 vibe check. His song pick is Brian McKnight's 6812. 여러분 아시죠? 근데 저희는 이 세그먼트 여기서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이라이트 이 세그먼트 하이라이트는 우리 종환이의 뭐지 바이브 체크 뭐 가사 뭐 이 살펴보는 거 해석하는 거 이게 하이라이트 아니고요. 김종환의 미니 콘서트 뭐냐면 이 노래 형 스타일로 한번 라이브로 여러분 우리 감성 해볼 건데 형 어때 뭐 준비됐습니까?
0: Yeah, let's get it.
2: 여러분 김종환's rendition of Brian McKnight's 6812. Enjoy.

0: 진짜 진짜 장난이다. 장난입니다. 김조한's version of Brian McKnight's 6, 8, 12. 어, 형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이 노래 있잖아요. 너무 슬픈 노래잖아요. 근데 형은 당연히 이 hopefully, you know, I'm you know, hopefully you never experience something like what Brian McKnight is singing in the song. 근데 형이 불러도 이 슬픔이 느껴집니다. 이게 목소리에. I don't know it's because 가사를 이렇게 감성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근데 형 목소리에도 이렇게 슬픔이 나와요, 이 노래.
1: It's all in the life that you live. That you have that. 이렇게 인생이 그거 없었으면 그게 안 나올 수가 있어.
0: 그렇죠.
1: So if you look at most

0: Japan, Busan, Yeongeobangseo.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0: The time is now 7 o'clock.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3: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3: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4: 영어 하이소.
2: 어서 있어. 이 방 저 방 그 방 부동산입니다. 아, 오늘 한 시에 같이 집 보러 온다고 한 그 손님이시네. 예. Welcome.
5: Hello. So can I check out the places today? As I said, I only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just studios.
2: Don't worry, studio. Okay.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막 전부 아티스트라서 막 이래 스튜디오 찾는 사람이 많네. 자, 같이 나가서 보입시다. 걸어서 딱 2분, 2 minutes. 자, 여기가 오늘 볼 스튜디오. 들어가 볼까, 예? 어때예? 마음에 드는겨?
5: Oh, this is not what I want. I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2: 그러니까 여기가 그 음악 스튜디오. 방은 완전 잘 돼 있고요. 여기 막 이런 데서 노래 만들면 빌보드 1등 문제 없다고요. 맞지?
5: I'm sorry, but I don't think this is a studio apartment. Where's the bathroom? Where's the kitchen?
2: 아, 화장실 달린 스튜디오 말하는가 봐. 진작에 말을 하지. 그러면 요 옆 건물 한번 가봅시다. 따라오 있어. Let's go.
5: Oh, you have another place. Oh, thank you so much.
2: 자, 여기가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매물. 들어있어, 들어있어. 신발 안 벗어도 됩니다. 요래 들어와서 보면 화장실도 있고 간이 부엌도 있어가지고 라면도 끼리 모일 수 있고. 아이고, 진짜 좋지요. 마음에 드는겨.
5: What is this? I said studio apartment, not music studio.
2: 아이고, 이것도 아닌가 봐. 아이고, 까다롭네. 까다로봐. Yeah. 오늘 배워볼 표현. 원룸만 보여주세요. 영어로 뭐라고 해?
5: I only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I only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2: I only want to see studio apartment.
3: 한국에서 흔히 원룸이라고 하는 주거 형태는 영어로 studio 혹은 studio apartment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two-room이라고 하면 거실과 침실이 분리된 주거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one-bedroom apartment라고 부릅니다. 원룸, two-room이 아니라 studio apartment과 one-bedroom apartment 기억해 주세요.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원룸만 보여주세요.
5: I only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All-Star English 특집 공개 방송 Beyond K-Sound. 한국에서 세계로 K-Sound가 라이브로 펼쳐집니다. R&B, 트로트, 판소리, 글로벌 버스킹까지 한 무대에서. 미국 출신 트로트 가수 마리아, 프랑스 출신 소리꾼 마포로르, 882만 뷰의 촛불 하나 버스킹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영국 출신 안코드. Global Voices, 1K Sound. R&B legend Kim Johan and Global K 외국인 stars are taking over Busan. 저 신민수, Campbell Asia, and one and only Kim Johan의 진행으로 All-Star English Special Outdoor Event Beyond K Sound. 5월 23일 토요일 12시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만나요.

0: sixth series that we're doing, written by Kim Eun-suk 작가.
1: Oh, yeah.
0: Yeah.
1: 여섯 번째예요.
0: So she's written and we've done scenes from 파리 연인.
1: 맞아요.
0: 도깨비.
1: 도깨비.
0: Secret Garden.
1: 맞네.
0: The Glory.
1: 맞다.
0: Even Mr. Sunshine.
1: 맞아, 맞아.
0: 김은숙 작가님, we love you.
1: Oh my god.
0: Yeah, shout out to her.
1: 네.
0: 네, 그래서 정말 이 좀 장르가 혼합적인 작품이었어요. It's a sweeping romance, but not just romance.
1: Yeah.
0: 군사 액션도 있고요.
1: Yeah.
0: It's medical drama. It's giving 재난 구조물. It's all of this together. I was surprised by that. Yeah.
1: Are you trying to sell the TV show to people?
0: I'm sorry, I forgot. Yeah. 예, 저 이거 기획하러 온 거 아니고요. 근데 네. 이제 혹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스토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특전사 장교 유대위와 played by 송중기 그리고 의사 강선생 played by 송혜교 이 두 캐릭터가 이제 그 가상의 분쟁 지역 그 우르크에서 다시 만나면서 네. 벌어지는 로맨스죠.
1: It's a made-up place, right? I forget.
0: It is.
1: Right?
0: Yeah.
1: I was like, oh, I
0: wonder. In the Middle East.
1: Yeah, it's somewhere in the Middle East. Like,
0: yeah.
1: I wonder if this is based on. And then it was like, no, like this place doesn't exist. Yeah, it's like a separate place.
0: It was a huge hit. 중국에서도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받았다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이제 군사 액션, 이게 military scene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드라마 속에서 군대 말투가 좀 유행을 했었대요, 그 당시.
1: 맞아요. And as somebody that went to the army.
0: Yeah.
1: 분명히 그 송중기 캐릭터 그 군대에서 말하는 말투 있잖아요. If I had that 말투,
0: yeah.
1: Like if somebody had that 말투, and like you know when I was in the army, 아마 엄청 혼났을 거예요.
0: 아.
1: 너무 좀 뭐라 그러지? 좀 버릇 없이.
0: Interesting. Well,
1: right?
0: they are also higher ranking.
1: 어, 맞아요, 맞아요.
0: 그 중에서 좀 더 지위가
1: 높죠. But like even amongst each other, I think, right?
0: Interesting.
1: Yeah, because 송중기 always has that. You know, I'm sure he carries himself as this really 멋있는 character, but also like. Man, that guy's kind of like a jerk sometimes too.
0: 뭐 하진 말입니다.
1: 맞아, 맞아. Exactly this. 끝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0: Yeah, yeah.
1: Right?
0: Interesting. Yeah. So we're going to do some scenes from 태양의 후예. And we're going to play. Do you know the character you're playing?
1: Yes.
0: It's been a while. 민수가 또 여자 캐릭터 한 지는 좀 오래됐죠.
1: 맞아요. 일단 오늘 일단 가발은 안 가져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0: Yeah, yeah.
1: 오늘 봐주는 거죠, 저를.
0: 근데 이제는 가발 없어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1: 그렇죠. 여러분 그냥 저의 그 yeah. 연기에 몰입하세요. 이미지 말고.
0: 이미지 또 너무 여자라는 것에 또 집중하지 말고 she's a doctor, right? She feels she has this like responsibility.
1: Yeah. Oh yeah, oh yeah.
0: yeah. 좋습니다.
1: 그래서 제가 송혜교 character. And you'll be portraying the role of
0: 유대위.
1: 네.
0: Yes, 송중기 배우가 한 역할이죠.
1: 아 일단 너무. 너무 기대됩니다.
0: And 그리고 trigger warning to our 부스타 여러분들.
1: 네.
0: 좀 간질간질한 장면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이 성별을 바꿔서 그나마 조금 견딜 수 있을 것 같고.
1: 네.
0: 피디님도 노력해 주세요. 와.
1: 아니,
0: 오늘의 썸네일도 대단합니다.
1: 그렇죠. 우리 미디어 피디님들이 아주 열심히 오늘 너튜브에 있는 썸네일 너무 잘 만들어줬는데요. 근데 제가 그 송혜교 캐릭터 그 네. 얼굴 제 얼굴이 송혜교 캐릭터에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0: 네, 굉장히 억울한 표정이에요.
1: 억울하기도 하고 저 턱이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like on my face.
0: I think it's the best that can be done with your face. 최선의 그 턱이 나온 것 같고요.
1: 네.
0: 저는 어디선가 또 그 반지의 제왕 유니버스에서 나온 것 같은 아주 또 그런 신비로움이 있군요.
1: 오히려 제가 좀 골룸 느낌 나는데 저 사진에서. 좋습니다.
0: 네.
1: So, scenes from the hit TV show 태양의 후예, Descendants of the Sun. Shall we?
0: Are you ready?
1: Let's do it. Cue.
0: "강선생을 지키려다 징계를 받은 유대위.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강선생은 그를 찾아온다.
2: You look good in your dress uniform.
3: 조복 잘 어울려요. 징계받고 온 사람한테 할 소린 아니지만.
4: 이게 정복인 건 어떻게 알아요?
3: 왜 몰라요? Women have uniform fantasies too. 여자도 제복 판타지 있어요.
4: That is why I became a soldier. Is that wine good?
3: Jum, pretty good. Do you like drinking? 술 좋아해요?
4: 같이 영화 보고 술도 한잔 하고 싶었는데 I wanted to watch a movie with you and have a drink afterward.
3: That would have been a perfect date.
4: 그날 영화는 봤습니까?
3: 아니요.
4: Why not?
3: Because I was supposed to watch it with you. 그 뒤로 깨달았죠. 남자랑 재밌는 영화 보면 안 되겠다. 기사 볼 때마다 당신이 자꾸 생겨났거든요.
4: 그때 유대위는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강 선생을 바라본다.
3: 되게 먹고 싶은가 봐요. 자, 한 잔 마셔요.
4: 저는 민간인 앞에서 술 마시면 안 되지 말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진 않죠.
2: He moves closer to her and gives her a sweet, heart-melting kiss.
0: 유대위가 파병을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강 선생.
4: 저 내일 귀국합니다. I'm going back tomorrow. I heard you found out.
3: 그렇다면서요? I can't believe I was the last person in this entire camp to know. 그걸 세상에 이 막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늦게 알았네요, 제가.
4: I was going to tell you yesterday, but you ran away, remember?
3: 그럼 잡았어야죠. You should have chased me. 라이언 일병도 구해오는 사람이 잡아서 말을 했었어요, 저.
4: 강 선생이 화를 낸다는 거는 the fact that you're angry? 잘은 모르지만 나한테 유리한 것 같은데. It feels like it works in my favor. Am I right?
3: 틀렸어요. You're wrong.
4: 그때 허락 없이 키스한 거 말입니다. About that kiss.
3: 그 얘긴 내가 꺼낼 때까지...
4: What should I do then? Should I apologize? Or should I confess? 내가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3: 유시진 씨는 되게 멋있어요. 근데 너무 위험해서 싫고 또 눈 마주친 모든 순간이 매력적이죠.
2: If we had more time, maybe I would have thought about becoming your girlfriend. But you keep leaving.
3: 네, 자꾸 떠나네요. 잡을 수도 따질 수도 없는 내가 바보 같아서
2: Right now, I just hate you. Apologize. 사과 받을게요.
4: 미안했습니다. 그럼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Please take care. 단, 결...
3: 뭐야 쟤? 아, 저러고 간다고? 참네. 아, 짜증나.
0: 지진으로 무너진 발전소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구하다가 다친 유대위. 강 선생이 정성스럽게 치료해준다.
4: 난 강 선생이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5: I really want you to be okay, Dr. Gang. I mean it.
3: 그럼 어설픈 위로 말고 대위님이 잘하는 거 해주세요.
2: Do what you're good at.
4: 잘하는 거? 뭐 말입니까?
3: 농담이에요. I made a joke.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농담인 것 같아서요.
2: I think what I need most right now is a joke.
4: 그렇다면 강 선생 지금 되게 예뻐요.
5: You look really pretty right now.
3: 나 안 보고 있잖아요 지금. You're not even looking at me.
4: 아까 봤잖아요. 뭐 계속 이쁠 사람이라.
2: I said a joke, not the truth.
4: 농담 맞는데. 되게 보고 싶던데.
5: I missed you so much. No matter what I did, I kept thinking about you.
4: 몸도 굴리고 애도 쓰고 술도 마시고 다 해봤는데
5: I tried everything, but I still missed you so much.
2: Dr. Gang freezes at the sudden confession.
4: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입니까? 그럼 생각해봐요. 이건 진담이니까.
5: Then think about it, because this is my truth.
1: 바이러스 감염 위기 속에서도 유대위를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강 선생.
4: 오랜만입니다.
3: I was waiting for you. 본진에 가셨다길래 When do they say the blood test results will come out? 체열 결과 언제쯤 나온대요?
4: 내일 오후쯤이면 받을 수 있답니다. By tomorrow afternoon.
3: Oh, that's faster than I expected. 다행이다. That's a relief.
4: 그러게요. 근데 체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Since we're talking about blood tests, what's your blood type?
0: 강 선생은 혈액형이 뭡니까?
3: 아 뭐야 진짜 아저씨같이 당신의 이상

0: tongue. Your ideal type.
1: 네? 어디 더 해봐요, 어디?
0: Min-hyung, your beautiful type.
1: 한 번만 더 해봐요.
0: In-hyung?
1: 좋다. Okay, you win.
0: 저도 해봤어요. 나 힘들 때 대위님이 해주던 거. I'm telling you not to worry.
1: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리고 걱정 안 하게 얼른 바이러스 이겨줍니다. Then hurry up and beat this. I want to hold your hand, hug you. 손도 잡고 안고 싶고 참 참기 힘드네요.
0: 아, 이걸 또 그쪽으로 봤냐?
1: 아, 이건 강 선생 안심시키는 농담이지 말입니다. That was a joke to make you feel better.
0: 아, 농담 일리가... 갈게요. I'm going now. 최선을 다하라.
1: 아, 그래서 혈액형이 뭔데요? What's your blood type?
0: 당신이랑 감옥의 종신형?
1: 아, 가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가요. 빨리.
0: 더 심한 것도 있는데요.
1: 그러니까 가시라고, 들어가시라고. 앤씬.
2: 근데 잠깐, 내가 아는 태양의 후예와 좀 많이 다르네요.
1: Is that so?
2: 아니에요. 근데 yeah, 사람들을 yeah. 많이 this back and forth, this 아주, you know, flirting kind of tiki-taka between the two songs.
1: The foundation is romance.
2: 맞아요.
1: Yeah. 우리가 또 지진난 그 장면을 우리가 또 재현할 수는 없잖아요.
2: 맞아요. But if we had to say like these are like, you know, the most iconic scenes from the TV show, you know, one would think, oh, this is like really like kind of like 좀 like very romantic.
1: It is. 근데 또 우리가 해서 좀 그 느낌이 아니었어요. 예, 우리 하니가 갑자기 신파가 되네요.
2: 맞아요. 우리가
1: 혈액형이 뭐요? 아이 왜 그러세요? It's not what the intention.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2: 근데 다음에 하자. 진짜 like you know the golden era of like Korean cinema 바로 이 말투로 네. 연기하잖아요.
1: 민규,
2: 한번 합시다.
1: 민규.
0: 아 그러지 마십시오.
1: 춥지 않소.
2: 이런 거
1: 했잖아요. Yeah, yeah.
2: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1: Definitely.
2: 네.
1: Well, I hope you enjoyed it, everyone. 네, scenes, yeah.
2: We do need to get to expressions, though. Let's do it.
1: 좋습니다. 네. 그 명대사 중에 하나가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이렇게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2: 네.
1: So, well, in life, we apologize a lot, right? 민수 씨도 사과 많이 하면서 살죠.
2: I find myself saying I'm sorry to things I didn't even do wrong.
1: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과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So,
2: 맞습니다. I mean,
1: what's the most common one, right?
2: Well, I'm sorry.
1: Mm-hmm. 근데 그것도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2: 맞아요.
1: 입에서 좀 이렇게 붙어야지 사과할 맞아요. 때 잘합니다.
2: 맞습니다. Yeah. You really need to like feel. Like they need to feel that yeah. you feel it.
1: 저 오늘도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왔어요.
2: 아, 그래요?
1: 네, 화내서 엄마 미안해요. yeah. But the more formal
2: 착하다.
1: way to say it is I apologize.
2: 맞아요. Apologize.
1: Yeah. And sometimes an email or when I'm sending a more formal message, 이렇게 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사무적으로 말할 때는요.
2: 네.
1: We can say this.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2: Oh, that's
1: yeah.
2: right.
1: Mm-hmm. 그래서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Mm.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I owe you an apology.
2: Oh, yeah.
1: Yeah. Oh, owe는 뭐 I owe you something. 제가 뭔가를 빚지다라는 뜻이라서
2: 그쵸?
1: 여기 이 맥락에서는 제가 뭐뭐 해야 됩니다. 아, 제가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2: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 그죠. 굉장히 그 정중하게 들리고요.
2: 네.
1: With an apology. 그 그냥 미안하다는 얘기 뒤에 좀 더 구체적인 또 표현들이 덧붙여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I'm sorry. I take full responsibility. Yeah, you've said this before, right?
2: All the time.
1: 그려집니다. 네.
2: It's all my fault. 다 내 잘못이야.
1: My bad.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Also, 제가 만회하게 해주세요. Let me make it up to you. Yeah, that's a good way.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들죠.
2: 그쵸. It's saying you're sorry at the same time and also let me do something
1: 네.
2: to make you feel better
1: yeah.
2: about this situation.
1: Exactly. I'm going to make it up to you.
2: Mm-hmm.
1: 자, 그럼 다음은요. 이제 자신의 마음이나 이렇게 호감이나 사랑을 고백할 때
2: 네.
1: I mean, the most general way to say it is I'm confessing my feelings, right?
2: Yeah. Mm-hmm.
1: yeah? So, for example, he confessed his feelings to her. 그녀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But a more romantic way of saying this is pouring my heart out to someone.
0: Oh.
1: 그 나의 그 속마음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쏟아낸다는 느낌.
0: Oh.
1: 그죠 이렇게 와인을 pour 하듯이 마음도 pour 할 수 있잖아요. 그죠? yeah.
2: That's a good analogy.

0: 있지. 네. I think, right?
1: 민수, 내 마음을 쏟아내겠어.
2: Just kidding, yeah. So pouring my heart out to someone. Now this can mean about, you know, 뭔가 사랑을 고백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속 얘기를 진심으로 한다 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So
3: 맞습니다.
2: When I'm with close

0: serious all the time.
1: Always.
0: I never joke on the job, Hyun. What are you talking about?
1: 농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0: 네, 맨날
1: Actually,
0: 하죠.
1: 민수의 팬들이 이제 부산에 있거든요. 제 네. 친구들은 민수가 코미디언으로 알아요. 민수를 they're like, oh my god, 민수 is so funny. He should be
0: 어떡해.
1: a comedian.
0: 어떻게?
1: Yeah.
0: PD님 들었죠?
2: 아니.
0: 알죠. 근데 더 So 더 그런 게 근데 옆에 있는 미디어 PD님들 그런 말이 나온다고요?
1: They were deadpan.
0: 맞아.
1: 표정이 아주 데드팬이었어요.
0: 진짜 네. 완전 이 정색하는 표정 처음 봤어요.
1: 금시초문한테. No, you are funny. And we do, it's a lot of fun times here. 네. 농담하다, 이렇게 좀 장난치다는요. We say joking around.
0: 그렇죠. Right? Joking around.
1: 아, 우리 그냥 장난친 거야. We were just joking around. Yeah, but also, same meaning, kidding around.
0: 어, 그렇죠.
1: Yeah.
0: 왜냐면 I'm just joking. 보다 I'm just kidding을 많이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1: Just kidding.
0: Yeah.
1: Mm-hmm. Yeah. Or also messing around.
0: 아, yeah. Messing around도 아주 natural하죠.
1: 그냥 뭔가 조금 짓궂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 그냥 장난친 거야. I'm just messing with you.
0: Mm-hmm.
1: Yeah. 또 약간 요건 조금 약간 오래된 표현이긴 한데 네. 뭐 요즘 친구들이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하지만 pulling your leg.
0: 맞네.
1: I'm just pulling your leg, right?
0: 이런 말도 있는데 저 I'll be honest, it's been a while since I've heard that expression.
1: 그죠? 이건 약간 어르신들이 쓸 수 있는 말인데
0: 맞아. Stop pulling my leg. Yeah.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1: 그러니까 다리를 잡아당긴다. 이게 뭔가 좀 가볍게 놀리거나
0: 네.
1: 장난으로 속인다 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So,
0: 맞습니다.
1: Are you serious? 누가 이렇게 제가 뭔가 누굴 속이다가 그 사람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No, I'm just pulling your leg.
0: I'm just pulling your leg.
1: Yeah.
0: Or 진짜 농담 뭐지 그 하지 마. Stop pulling my leg. 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1: 그래서 1950년대로 갑자기 타임머신 타고 가면 이런 표현 요인은 좋습니다.
0: I, but your glasses fit already. 딱
1: exactly.
0: 그 시대에 딱 맞으니까. 네.
1: Don't pull my leg there.
0: 너무 어울린다.
1: 좋아요.
0: 좋습니다.
1: Yeah.
0: So expressions we learned today from the hit TV series, 태양의 후예, Descendants of the Sun. Real quick, can we review what we learned today and we'll wrap it up.
1: 좋습니다. When we're saying sorry to somebody, 제가 사과할 게 있습니다. I owe you an apology. 그리고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는요.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그리고 만회하게 해주세요. Let me make it up to you. Also, when you are confessing your feelings to someone, you pour your heart out to someone. 속마음을 털어놓다라는 표현도 봤고요. 장난치고 농담하는 것은 we're either joking around, kidding around, or messing around.
0: That's right. Hey, and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of All Star Theater Presents.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1: All right, bye guys.
0: Time for a quick song break. This one's from the soundtrack to Descendants of the Sun by Kami. You.

0: 별하롱 문자 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여러분들 돌아와 주세요. 이거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잠시 3에서 4분 정도요. 네. 그 유튜브 영상이 이제 기술적 문제로 조금 늦게 시작이 되어서 아 이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다가 안 하는 거 아닌가 오해하셨을 수도 있는데
1: 이거 누구한테 뭐라 해야 되나요?
0: 네,
1: 누구 잘못이죠 이게?
0: 근데요,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라고 댓글을 달았거든요.
1: 네.
0: 근데 닥터수님께서요, 요정이 양해 구했으면 안 했을 건데 쿨하게 넘어갑니다. 저희 닥터수님 혹시 오늘은 좀 안 좋은 일 있으신가요?
1: 뭐 본인이 잘못했어요?
0: 저도 아니에요.
1: 닥터수님한테?
0: 아닙니다. 닥터수님이 가끔 가다가요.
1: 네.
0: 유저님 다음으로 좀 글 이걸 좀 잘하세요. 네. 오늘은 좀 담당을 하신 것 같은데
1: 네.
0: 오늘 유저님이 안 계시네요.
1: 혼내야겠다. 네.
0: 네네. 그리고 다들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일단 너튜브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0: 네네네. 근데요, 와 우리 그 닥터수님께서 안 하는 줄 알고 라디오를 키셨는데
1: 네.
0: 오늘의 1등이요, 닥터수님입니다.
1: 오.
0: 와. 알림 설정이 돼 있으신가 네. 봐요.
1: 진짜.
0: 이 구독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1: 네.
0: 알림이 더욱 중요하거든요. 이 딱 뜨자마자 바로 들어와야 되는 이 닥터수님 같은 이런 자세. 아주 칭찬합니다.
1: 네. 근데 지금 들어왔어 또 들어왔어요.
0: 네.
1: 그렇게 해야 문자 읽어줌.
0: 근데 다들 너무 잘 아시네요. 네.
1: 근데 우리 올스타 잉글시는 여러분 네. as you know 우리 좀 뭐라 그러지? 이 좀 자격적
0: 자격지심?
1: 아니요. 자격지심인가? 아니요. 그 말 아니요.
0: 자기 위주?
1: 아니요. 그 what's the word I'm looking for?
0: 내 마음대로.
1: Things that are very provocative and very 음식도
0: 네.
1: 좀 엄청 막 짜거나 엄청 맵거나
0: 네네네.
1: 엄청 이 향신료 맛 나는
0: 자극적인
1: 맞아요.
0: 자극적인.
1: 네. 저희는 이 자극적인 이 네. 문자를 그쵸 원해서
0: 네네네
1: 네, 일단 자극을 먼저 줘야지 이렇게
0: 그쵸.
1: 사람들 반응하고 하니까
0: 그러니까요. 근데 또 동시에 저희가 또 요구가 많은 방송이기도 합니다. 우리 닥터수님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유리엘캠님 닥터수님 화이팅.
1: 아이고 서로 이렇게
0: 긁는 걸 화이팅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유리엘캠님 이러면 안 됩니다.
1: 네. 잘한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0: 네, 그래서 오늘은 닥터수님이 1등 하셨고
1: 네.
0: 그 햄찌님께서 그 엔지
1: 엔지가
0: 나왔을 때 외국인에게 떡은 호불호 엄청 갈리는데 요즘은 호가 많은지 불이 많은지 궁금하네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1: 네.
0: 제 주변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은요
1: 네.
0: 부산에 오면요 그 있잖아요 떡 어묵
1: 그
0: 떡꼬치
1: 네.
0: 그거 무조건 먹어요.
1: 그 분식집에
0: 네.
1: 진짜 완전 좋아요.
0: 그 무조건 먹어요.
1: 네. 네. And not just that, like the

0: traditional duck of Korea. 뭐, 네네. 뭐 송편이고 mm-hmm. 뭐 그저 뭐지 그
1: 아, 송편
0: 하얀
1: 맞아요.
0: 색깔 그 뭐죠?
1: 뭐죠?
0: 그 하얀 색깔 떡.
1: 네.
0: 그 백. 아, 네. 백설기.
1: 백설기?
0: 네. 근데 네네네. 요즘 백설기 저 중간에도 그 뭐지 그 팥이나 or 그 꿀 넣잖아요.
1: 와우.
0: 근데 진짜 좋아해요.
1: 그니까요.
0: 사람들. They love the texture of
1: 맞아요,
0: it.
1: 맞아요.
0: 네, 이 식감이 너무 it's chewy mm-hmm. but light at the same time. 뭐가
1: 맞아요.
0: 조금 이렇게 uh-huh. 뭐 쫀득한 그런 texture 식감인데
1: 네네네.
0: 부드럽고
1: 네.
0: right and uh-huh. like very light and airy. 이게 그러니까요. 백설기가 특히
1: 그 이 질문을요. 네. 좀 이따가 이제 오픈 스튜디오로 게스트 분 오시잖아요.
0: 네.
1: 한 번만 여쭤봐 주세요.
0: 왜?
1: 떡 어떤
0: 내가 해야 돼요.
1: 떡 혹시
0: 그렇죠. 아 근데 무조건 좋아할 겁니다.
1: 네, 그래서 요즘은 아 떡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0: 아 근데 우리 닥쳐수님도 계속 듣고 있었는데요.
1: 네네네.
0: 민수 홍어를
1: 아
0: 진짜 저 네네. 완전 사랑해요.
1: 와 이거는 홍어. 저는 홍어를 못 먹습니다.
0: 진짜 홍어. 한번 아직... 진짜 먹어봐야 돼요. But 저는요 네. 생홍어도 먹긴 먹는데
1: 네네네.
0: I eat the 그 뭐지 그 무침 홍어 무침. 제일 좋아해요.
1: 와우.
0: 그 홍어랑 이 고춧가루랑 아하. 참기름이랑 네네네. 뭐 뭐지 이 diced 그 peppers 이렇게 섞어서 네.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그거랑 그냥 밥이랑 반찬으로 먹을 수 있어요.
1: 네. 오, 우리 피디님께서 그냥 영어로 설명하자. 너무 설명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0: What's 홍어 in English?
1: What is it?
0: What's 홍어, 홍어 in English?
1: 네.
0: 네. 네. What's 홍어 in English? 홍어
1: 홍어 in English
0: 네 영어로 제가 영어로. 지금 인터넷 물어보는 건데요
1: 네
0: skatefish라고 하네요
1: skatefish
0: 네. interesting so I've never heard of skatefish before
1: uh-huh.
0: before coming to Korea
1: but that's all in Korea right
0: 그렇죠 근데 저희가 아는 fermented skatefish라고
1: 아, 맞아요 네, 근데 fermented. 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질문해볼게요
0: 네
1: 미국에서 만약에 홍어 장사를 한다
0: 네
1: 잘 될 것 같나요
0: 바로 망합니다 바로 망합니다. 미국에 누가 그걸 먹어.
1: 네네. 아, 네. 그렇군요.
0: 네, 여러분 가서 홍어 장사는 하지 마세요.
1: 하지 마세요. 네. 네네.
0: 자, 문자주님,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messages. 오늘, 이번 주도 너무 네. 수고했습니다.
1: Bye bye.

0: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최근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아우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0: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이 곡이 무슨 곡이죠?
0: 아, 소고기입니다.
2: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When we arrive in an unfamiliar city, who is the first person we speak to? More often than not, it is the taxi driver waiting for the passengers in front of the station. For decades, these drivers have observed Busan's alleys and its people from the closest vantage point, witnessing which shops receive long-lasting love and which quietly disappear. And they carry, I think, a vivid map of Busan's flavors within their hearts. So today, we're joined by Mr. Park Yong-hun, the head of director of the Busan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11th Busan Old Downtown Revitalization Festival titled Taekshulaeng, which begins on May 22nd. 네, 오늘 인터뷰는 Park Yong-hun 부산 축제 조직위원회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5월 22일부터 시작하는 제11회 부산 원도심 활성화 축제 Taekshulaeng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It's a pleasure to have you in the studio today. And the idea of Taekshulaeng, building unique local gourmet content in the old downtown based on recommendations from veteran taxi drivers, is such a clever concept. So I'm curious about how it all started. How did the Taekshulaeng idea come about? And how were you able to bring it to life? 베테랑 택시 기사님들의 추천으로 원도심만의 미식 콘텐츠를 구축하는 택슐랭. 이 재미있는 아이디어의 시작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이 아이디어가 나왔고 실현될 수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이 택슐랭은 그 부산의 원도심의 맛을 진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이제 그런 질문에서 시작을 했고요. 네. 저희는 그 답을 베테랑 택시 기사님에게 찾았습니다. 네. 기사님들은 이 도시를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넓게 그리고 가장 생생하게 경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한

0: 맛집 정보가 아니라 그 동네의 분위기와 독특한 스토리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택출랭 기사님들의 추천을 바탕으로 원도심의 로컬 맛집을 발굴하고 그것을 축제와 가이드북,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확장한 콘텐츠입니다. 결국 음식 하나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부산 원도심을 즐기는 새로운 방식으로 발전한 것이 택출랭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와, 부산의 진짜 맛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Now, listeners, if you are interested, we do have some videos of 택출랭 and the promotion video, I'm sure, on our YouTube channel, so do check it out. Now, he shared and explained that 택출랭 began with a simple question. Who knows the true taste of Busan's old downtown best? And he found the answer in veteran taxi drivers. So because these drivers have experienced the city for the longest time across the widest areas and in the most vivid way, they hold more than just restaurant information. They understand the very atmosphere, the stories of each neighborhood as well. And he notes that 택출랭 actually started not just a way to introduce food, but as a way, new way to experience and enjoy the old downtown of Busan. Well, the Old Downtown Revitalization Festival is already in its 11th year. So with the name 택출랭 becoming well-known, there must have been a shift in how citizens perceive the Old Downtown area. So what changes have you noticed? 우리 부산 원도심 활성화 축제는 벌써 11회를 맞이했습니다. 택출랭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원도심을 바라보는 시선도 또 변화가 생겼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0: 뭐 일단 저희가 가장 먼저 체감한 거는 식당 사장님들의 반응이에요.
1: 네.
0: 뭐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컨택을 했을 때 사실은 반신반의하는 그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행사를 한 해 두 해 하면서 좀 택출랭이라는 브랜드가 좀 알려지고 실제로 그것으로 인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시고 온라인에서도 언급이 막 늘어나는 거를 직접 보셨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장님들께서 먼저 택출랭 소개를 본인들이 홍보를 해주시고 연계한 할인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체감하는 신뢰도가 생겼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시민들도 이 원도심을 예전에는 좀 오래된 구도심, 오래된 공간으로만 보지 않고 기사님들이 추천한 진짜 부산의 맛이 있는 동네 일부러 찾아가 볼 만한 곳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기사님 추천이라는 점이 이제 기본적인 신뢰도가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택출랭을 부산의 이 브랜드 자산으로 키워야겠다고 느낀 게 이게 이제 일반적인 축제가 아니라 계속 확장할 수 있는 콘텐츠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1: 네.
0: 가이드북, 프로그램, 협업, 굿즈 뭐 다양한 이 IP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표권 등록이라든지 이런 단순한 이런 것도 단순한 보호 차원이 아니라 택출랭을 좀 지속 가능한 부산형 콘텐츠로 키워나가기 위한 기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I love that. So the first thing they felt was the reaction from the restaurant owners. Initially, some were skeptical, but as 택출랭 gained fame and brought in more customers, and as online buzz grew, owners started promoting the fact that they were featured and even offered 택출랭-linked discounts. And he sees this as a sign that a strong level of trust has been built on the ground. Citizens have also started seeing the old downtown differently. Rather than just an old neighborhood, they now view it as a place worth visiting for the true taste of Busan recommended by drivers. And regarding the trademark, he explains that the decision to build it into a brand asset actually came from the conviction that this isn't just a one-time festival, but a scalable piece of content. So the structure allows for expansion into guidebooks, collaborative programs, merchandise, and various IP businesses as well. But as foundation for growing 택출랭 into a sustainable Busan-style cultural brand. And this year's festival will be held in the Old Downtown for 3 days, from Friday the 22nd to Sunday the 24th. I think it's impressive that this event isn't just a simple restaurant tour, but a project that incorporates the driver's experiences, citizens' tastes, and even data. So why did you choose to focus on capturing the daily life of locals rather than just highlighting existing famous restaurants? 이번 축제는 단순한 맛집 투어가 아니라 부산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데 더 집중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굳이 로컬의 이 생활감에 주목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0: 그러니까 이 실제 유명한 맛집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미 알려져 있는

0: 유명한 맛집을 저희가 한 번 더 소개하는 뭐 그런 목표는 아니고요. 택슐랭은 기사님들이 오랫동안 현장에서 쌓은 경험, 그리고 시민들이 실제로 좋아하는 취향, 그리고 축제를 통해 쌓인 데이터까지 함께 보면서 원도심의 진짜 일상을 좀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또 실제 저희가 가장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제 가장 유명한 식당보다 부산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먹고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야 이 원도심을 단순히 한번 들르는 곳이 아니라 다시 찾아가고 싶은 동네로 남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맛집 소개를 넘어서서 로컬의 생활과 생활 그리고 이야기를 담는데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So their goal was not just to reintroduce the places that are already famous. Instead, Taekshulang aims to capture the true daily life of the old downtown by combining the long-standing on-site experience of the drivers, the actual preferences of citizens, and the data accumulated through the festival. He explains that what they want to showcase is less about finding the most famous restaurant and more about how the people of Busan actually eat, linger, and remember. He believes that only by doing this and so can the old downtown remain a neighborhood where people want to return to rather than just a place they visit once. So he notes that Taekshulang focuses more on capturing the local sense of life and storytelling than on merely introducing restaurants.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Park Yong-hun, the head of director of the Busan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We are talking about the 11th Busan Old Downtown Revitalization Festival titled Taekshulang. Well, the festival programs are so diverse and well-crafted, I would say, from the Taekshulang guided taxi and the local explorer training course, even the night view pocha, even including a running crew program feels very trendy, I would say. So could you explain what each of these programs entails? 축제 프로그램이 정말 다양합니다. 가이드 택시부터 러닝 크루, 야경 포차까지 굉장히 트렌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각각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0: 사실 방금 질문은 안 하셨지만 네. 사실 저는 이제 이번 택슐랭 프로그램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오픈 세리머니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1: 네.
0: 이 택슐랭은 원도심을 한 가지 방식으로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축제의 시작을 여는 게 바로 이 오픈 세리머니인데
1: 그렇죠.
0: 올해 2026년 택슐랭 가이드 선정 식당을 한자리에서 만나고 공연 그리고 시상, 다이닝 프로그램까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함께 즐기면서 택슐랭을 가장 먼저 경험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이 축제의 분위기와 방향성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말 동안 택슐랭 가이드를 기반으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앞서 설명해 주셨던 원도심 탐험과 양성 과정이 있고요. 이거는 가이드북을 바탕으로 직접 걷고 미션을 수행하면서 네. 원도심의 맛과 매력을 발견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택슐랭 런더 원도심은 말 그대로 이제 달리고 또 식사까지 함께 즐기면서 원도심을 라이프스타일 방식으로 경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야경 포차는 그 지역 상인회와 연계를 해서 원도심의 특산물 메뉴와 주류 그리고 그의 페어링을 해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1: 네.
0: 이제 바닷가 근처거든요. 그래서 밤바다를 배경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 밤의 원도심을 또 한번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1: 네.
0: 택슐랭 가이드 택시는 그 시민사형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시민과 택시 기사님 추천을 바탕으로 이 사연을 싣고 달리는 프로그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택슐랭의 정체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콘텐츠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국 이번 택슐랭은 이제 마침 몇 곳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부산의 로컬 미식을 걷고 달리고 타고 맛보는 방식으로 경험하게 하는 그런 축제입니다.
1: 그렇군요. 단순한 먹거리 축제가 아니라 부산 원도심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네. 라이프스타일 축제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I like that. So he mentions that while it wasn't in the initial question, he actually wants to highlight the open ceremony first when explaining the series lineup. He notes that the biggest feature of this festival is that it doesn't limit enjoyment of the old downtown to just one method. The ceremony will be a place where the 2026 Taekshulang guide actually selected restaurants gather in one spot all together, featuring performances, awards, and a dining program that allows visitors to experience the essence and director and direction of the festival all at once. During the weekend,

0: learned, several hands-on programs based on the guide will take place. So, for example, he described the Old Downtown Explorer training course as a program where participants walk through the area and complete the mission and to discover the hidden charms and flavors of Old Downtown. Sounds very interesting. And the Techshulen Run the Old Downtown is also exactly what it sounds like, an experience where people run through the city, enjoy a meal together, and engage with the area as a lifestyle choice. For those looking for evening vibes, a night view Pocha, actually organized in collaboration with local merchant associations, offers pairings of local specialties and drinks against the backdrop of the night view. Finally, he introduces the Techshulen Guide Taxi. They will be carrying citizens selected through a story contest to locations recommended by the drivers. And it's a program he believes most directly embodies the identity of Techshulen. So he sees this festival not as a simple list of restaurants, but as an invitation to walk, run, and ride, and taste the local gourmet culture of Busan. Lovely indeed. Well, it's fascinating how you've woven the stories of history and place as well. So, for example, UM Peace Park and Somak Village into the culinary experience. So, in what way would you say a delicious memory and history of a city are connected?
1: 우리 UN 평화공원이나 소막 마을처럼 음식뿐 아니라 역사와 장소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다는 점도 정말 인상적인데요. 맛있는 기억과 또 도시의 역사가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시나요?
2: 네, 저희는 그 음식이 바로 이 도시의 이야기를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매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특정 장소를 기억할 때 풍경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먹었던 음식 그리고 그 분위기까지 함께 기억을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네, 그래서 택슐랭은 맛을 소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맛의 장소성과 이야기를 함께 담으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막마을은 한국전쟁 시기 피란민들이 이 소막사 주변에서 머물면서 형성된 공간이고 지금도 당시의 생활 흔적과 이 서민 주거의 시간이 남아있는 그런 곳입니다. 또 유엔 평화공원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잖아요. 그곳 일대 역시 부산이 가진 전쟁과 평화의 기억을 품고 있는 장소고요.
1: 네.
2: 이런 곳에서 음식을 먹게 되면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 동네가 지나온 그 오래된 시간까지 함께 느끼게 됩니다.
1: 그러면.
2: 결국 태슐랭이 연결하고 싶은 것은 맛있는 한 끼와 도시의 기억. 바로 이것입니다. 익숙한 음식 하나가 그 장소를 더 오래 기억하게 만들고 장소의 이야기를 알고 나면 그 음식도 더 특별하게 남습니다. 저희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맛과 도시가 그리고 역사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정말 공감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를 기억할 때 그곳에서 먹었던 뭐 음식, 뭐 향기, 냄새,
2: 네.
1: 그리고 분위기까지 함께 떠오르잖아요. I absolutely agree. So he believes that food is the most natural medium for connecting a city's stories. So when people remember a place, they don't just recall the scenery. They remember the food they ate, the atmosphere of that moment. That is why Techshulen actually strives to capture the sense of place and the narrative behind the flavor. For instance, he explains that Somak Village is a space formed by refugees who settled around cattle sheds during the Korean War, and it still holds the traces of their lives and passage of time in commoners' housing. Similarly, the area around UM Peace Park, as we all know, is a location that embodies Busan's memories of war and peace. So it's not just about the meal, but it's about feeling the time that the neighborhood has passed through. Well, as this festival connects not only Chunggu, Seogu, Donggu, but also Namgu and Yeongdo, it feels like a massive story map of the old downtown. What unique charms and personalities do you think each of these five districts possess?
0: 이번 축제는 중구, 서구, 동구뿐만 아니라 남구와 영도까지 연결되면서 하나의 거대한 원도심 이야기 지도처럼 느껴지는데요. 소장님은 각 지역이 어떤 매력과 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나요?
2: 네. 원도심 너무 매력적인 곳인데
1: 이
2: 다섯 구역의 지역은 이 각자 개성이 좀 분명합니다. 이 중구는 아무래도 이 원도심의 중심 같은 곳이고 실제로 중심이었죠. 네, 중심이고 서구는 어떻게 보면 바다와 역사 이런 게 존재하고요. 동구는 부산의 관문 같은 곳입니다. 네, 그리고 영도는 바다와 산업의 흔적이 이제 아주 많이 남아있는 아주 부산다운 곳이라고 할 수
1: 네.
2: 있죠. 그리고 남구는 아무래도 평화 그리고 해안의

0: 풍경 이런 이미지가 아주 강한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각 구별로 느낌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부산이라는 도시와 역사와 생활 그리고 이제 풍경을 함께 보여준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So he agrees that each of the five

0: to the international reach of this project, including an English guidebook and integration with QR codes as well. So how do you want international tourists to remember the old downtown of Busan? 이 축제를 앞두고 영문 가이드북 제작과 QR까지 또 이제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단순한 행사 안내를 넘어서 하나의 부산 여행 안내서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외국인 관객들에게 원도심이 어떤 공간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1: 네. 저희가 이번에 그 영문 가이드북 그 제작을 하고 QR이나 뭐 G 포털맵 연동까지 준비한 이유는 이 축제 기간에만 쓰는 게 아니고 부산을 실제로 여행할 때 쓸 수 있는 안내서 처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0: 네.
1: 이 가이드북은 원래도 원도심의 미식과 숨은 명소를 이렇게 한 권에 담아내는 방향으로 소개돼 왔고요. 올해는 여기에 영문, 일문 가이드북 그리고 이제 포털맵 연동 그리고 대형 서점에 저희가 가이드북을 비치하는 것까지 해서 접근성을 좀 넓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유명한 해운대나 광안리처럼 한눈에 보이는 부산도 좋지만 원도심은 부산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사람들이 이 도시를 만들었는지가 더 진하게 남아있는 공간이거든요.
0: 네.
1: 예, 그래서 택슐랭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부산에는 바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활과 시간이 축적된 매력적인 원도심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원도심을 어렵거나 낯선 곳이 아니라 현지의 진짜 맛과 이야기 그리고 부산다운 정서를 만날 수 있는 여행지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축제를 계기로 끝나는 그런 방문이 아니고 가이드북 한 권을 따라서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도시 그게 저희가 진짜 그리고 있는 원도심의 모습입니다.
0: 그렇군요. I love that. It's beautiful. So he explains that the goal was to create a guidebook that remains useful long after the festival ends. While the Taekshuling Guide has always aimed to capture hidden gems and of course local flavors in one volume, this year they expanded accessibility by offering English and Japanese versions, linking them to maps and distributing them at major bookstore locations as well. He shares that while famous spots like Haeundae are just wonderful, of course, the old downtown is where the city's origins and the lives of the people who built it are most deeply felt. And he also said that he hopes international tourists won't see the old downtown as a difficult or just unfamiliar area, but as a destination where they can encounter authentic local taste and stories and the true spirit of Busan. Well, many people feel that the only traveling abroad, I think, counts as truly special experience. However, this festival seems to send a different message that you can fully capture the spirit of travel right within the alleys of Busan. So what is your personal criteria for a good trip? 해외여행만이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번 축제는 오히려 부산 골목 안에서도 충분히 여행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처장님이 생각하는 좋은 여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1: 네, 뭐 제가 생각하는 좋은 여행이라는 거는 평소에 잠들어 있던 감각이 이런 감각이 깨어나는 경험.
0: 너무 좋아요.
1: 네, 뭐 네. 이런 걸 좋은 여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꼭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익숙했던 부산의 그런 골목, 그런 골목에서 기사님들만 아는 지름길을 막 지나가고 감각이 깨어나잖아요. 예, 처음 보는 노포의 맛을 막 느낀다든지 우리 안에 이 여행 세포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는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여행을 선사하는 게 목표입니다.
0: 그렇군요. And I love that. And you don't have to spend so much money to do this. He believes that a good trip is an experience where your senses awaken. He suggests that one doesn't necessarily need to go abroad to achieve this. Rather, when you take a shortcut known only to veteran drivers through familiar Busan alleys and taste the flavors of an old hidden shop for the first time, your travel cells actually come alive. Well, some of the festival programs require advanced reservations. And so I do want to ask, what should we actually go to? And could you guide us on how to sign up and information we should know beforehand? 이번 축제는 사전 예약이 필요한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시민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과 참여 방법도 안내 부탁드릴게요.
1: 네, 5월 20일 금요일에 진행하는 오픈 세리머니 그리고 이어서 주말 프로그램인 도보 투어, 러닝 크루, 미앤미 버스 투어 뭐 이런 일부 체험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사전 예약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약은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도보 투어 같은 경우에는 현장 예매도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0: 또 예약 없이 즐길 수 있는 뭐 야경포차라든지 부산역광장에서 하는 이벤트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저희 부산축제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Alright, so he confirms that several experiential programs, including the open ceremony on Friday, May 22nd, as well as the walking tour, running crew, and taste and beauty bus tour over the weekend, operate on a pre-reservation basis. Tickets for these events can be purchased online. For specific details, you can check out the official website of the Busan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oday?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아, 네. 오늘 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택슐랭 많이 좀 지지해 주시고 많이 방문해 주시고 가이드북 적극 활용해서 주변 분들에게 많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So yes, he's thankful that he's here. But yes, check out and experience the old downtown through the festival next weekend. And if you were a taxi driver, I want to ask, I think his answer is going to be really good. What would you, I guess, recommend to a guest visiting the city for the first time?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와 함께 대답하는 질문 드릴게요. 솔직히 너무 궁금한데 사무처장님이 택시기사라면 부산에 네. 처음 온 손님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진짜 부산의 맛은 무엇인가요?
0: 아, 네. 제가 택시기사라면 네. 부산을 처음 오셨다 이러면 저는 영도구를 좀 소개드리고 싶고요.
1: 네.
0: 영도구에 가서 이제 따뜻한 돼지국밥 한 그릇 이제 소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영도는 일단 육지랑 온도가 좀 달라요.
1: 그쵸.
0: 여름에 가면 조금 더 시원하고요. 겨울에 가면 더 춥고요. 그래서 영도 앞바다에 이런 짠 바람 맞으면서 뜨끈한 국밥 한 그릇 하시면 부산의 진짜 위로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So he answers that if he were a driver, he would definitely want to treat a first-time visitor to a bowl of 돼지국밥 in 영도구. He explains that after bracing the salty winds of 영도 seafront, a hot bowl of soup is more than just a meal. It'll provide you with unique comfort of Busan.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Park Yong-hun here in the studio, the head of director of Busan Festival Organizing Committee.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박용헌 부산축제조직위원회 사무처장과 함께했는데요. 처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Alright,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Segala, Ella, and Megan Trainor with Just Got Paid.

0: details for future industries and social changes. Classes will begin in late May at university campuses across the city, and participants will also be able to use campus facilities such as libraries and study spaces. And all classes are free except for some material costs, and applications will be open on May 18th through the Busan Lifelong Learning Platform website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That's it for today's Busan Update.
1: BEFM's The Interview is waiting for your participation. If you have any interesting stories to tell or unique experiences you'd like to share with our listeners, please leave a message on our website at www.befm.or.kr. We hope that your lives and experiences can be an inspiration for our listeners.
0: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head to Indonesia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Lee Young-mi is in Jakarta and is on the line. 네, 오늘은 인도네시아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이영미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So we have Ms. Lee Young-mi connected. Let's jump into our first topic of the day. Now, Indonesia's first quarter economic indicators have been released, but the growth figures and exchange rate appear to be moving in opposite directions. So what's happening there?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1분기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성장률은 예상보다 높게 나왔지만 환율은 오히려 크게 불안해졌다고요?
2: 네, 5월 5일 인도네시아 통계청이 1분기 GDP 성장률 5.61%를 발표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5.30%를 상회했고 공무원 보너스 지급과 무상급식 프로그램 확대로 정부 지출이 21.8% 급증한 것이 주요 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같은 날 루피아 환율이 달러당 17,425 루피아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는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0: 그렇군요. So on May 5th, Statistics Indonesia announced a quarter one GDP growth rate of 5.61%. This exceeded the market expectation of 5.30%, with a primary driver being a 21.8% surge in government spending due to civil servant bonus payments and the expansion of free school meal programs. However, on that same day, the rupiah hit a record low of 17,425 per dollar, which is even lower than during the 1998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central bank directly intervened in the market to defend the exchange rate. So what specific measures were taken? 환율 방어를 위해서 중앙은행이 시장에 직접 개입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나왔나요?
2: 네, 중앙은행이 현물, 선물, 국채시장에 동시 개입했고 5월 6일에는 달러 현금 구매 한도를 5만 달러에서 2만 5천 달러로 즉각 축소했습니다. 페리 와르지오 총재는 이란 전쟁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하지 성지순례 달러 수요가 겹친 계절적 요인이라고 설명했지만 외국인 자금 이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0: So the central bank intervened simultaneously in the spot forward and government bond markets. On May 6th, they immediately reduced the limit for cash dollar purchases from $50,000 to $25,000. Governor Perry Warijio explained this as a seasonal factor caused by surging energy prices from the Iran war and also dollar demand for the Hajj pilgrimage. But analysts actually largely believe it was a complex result of foreign capital outflow. And despite the strong GDP, the market seems to be reserving its optimism for structural reasons. What is the outlook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3: GDP 호조에도 이 시장이 낙관론을 유보하는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하반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2: 네, DBS 은행은 1분기가 성장의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에너지 가격 부담과 재정 긴축 압력이 하반기 성장세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MF도 이란 전쟁 여파를 반영해 인도네시아 성장 전망을 5%로 하향 조정했고 글로벌 지수 산출 기관인 MSCI는 투명성 문제를 이유로 인도네시아 증권 동결 조치를 이달에도 유지했습니다. 프라보 대통령의 8% 성장 목표와 현실 전망 사이의 간극이

0: 좁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1: 이 성장률 지표와 금융시장의 신호가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So DBS Bank warned that the first quarter is likely to be the peak of growth and that energy price burdens and fiscal tightening pressures will weaken the growth trend in the second half. The IMF also lowered Indonesia's growth outlook to 5.0%, reflecting the aftermath of the Iran war. Additionally,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maintained its freeze on Indonesian securities this month due to transparency issue. The gap between President Prabowo's 8% growth target and the actual outlook remains wide. So the growth indicators and financial market signals are indeed pointing in different directions. And with that, let's move on to our final story for today. A special exhibition featuring Jeju's history and culture has opened in Jakarta. So I want to hear a bit about that. 마지막 소식 볼게요. 제주의 역사 문화를 담은 특별전이 자카르타에서 개막했다고요?
0: 네, 제주특별자치도와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이 공동 기획한 전시 기억의 섬 삶의 바다 제주가 5월 12일 자카르타 코리아 360 메인 아트리움에서 개막해 오늘 18일까지 열립니다. 지난해 4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4.3 기록물과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 문화를 함께 조명하는 전시로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이어진 4.3의 역사와 진실규명 과정, 해녀들이 공동체 삶을 사진, 영상, 실물 자료로 입체적으로 소개합니다.
1: I see. So the exhibition titled Jeju Island of Memories, Sea of Life, co-organized by Jeju's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Korean Cultural Center Indonesia, opened on May 12th at the Korea 360 Main Atrium in Jakarta and will run until the 18th. The exhibition highlights the Jeju 4-3 records, which were listed i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last April, along with the Jeju Haenyeo culture,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It provides a multidimensional introduction to the history of 4-3 from 1947 to 1954, the truth-seeking process and the community life of Haenyeo through photos, videos, and physical artifacts. And I think it's quite unusual for Jeju 4-3 to be introduced in Indonesia. So what kind of meaning could this hold for Indonesian visitors? 제주 4.3이 인도네시아에서 초개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데 인도네시아 관람객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0: 네, 전시의 핵심 메시지가 평화와 화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역사적 상처를 안고 있는 인도네시아 관람객들에게 공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형무소에서 온 엽서, 복본과 희생자 유족 증언 영상이 전시되고 해녀 공간은 삶과 바다, 공동체의 전승, 자연과의 공존, 새 흐름으로 구성됩니다. 개막식에서는 4.3 유족과 해녀가 직접 참여하는 토크 프로그램과 제주 향토 음식을 활용한 K-푸드 체험도 마련됐습니다.
1: I see. So since the core message of the exhibition is peace and reconciliation, it resonates with Indonesian visitors who also carry their own historical scars. Replicas of postcards from prison and video testimonies from bereaved families are on display. The Haenyeo section is organized into three themes: life in sea, transmission of community, and coexistence with nature. The opening ceremony also featured a talk program with 4-3 victims, families, and Haenyeo, along with K-food experiences using Jeju local specialties. And the Korean Association in Indonesia is also cooperating with this exhibition, I hear. 자, 인도네시아 한인회도 이번 전시에 협력하고 있다고요?
0: 네, 제주도 관계자들이 11일 제인도네시아 한인회를 방문해 실무 협의를 가졌습니다. 김종원 한인회장은 4.3과 해녀 두 주제가 제주의 아픔과 강인함을 담고 있어 인도네시아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며 자카르타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홍보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한인사회와의 제주 관련 사업 협력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1: That's great to hear. So officials from Jeju province visited the Korean Association in Indonesia on the 11th for working level discussions. And Jeju province also discussed future cooperations on Jeju-related projects with the Korean community through this exhibition. So we do hope this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the overseas Korean community serves as an opportunity to expand practical exchanges.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 인도네시아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올스타 잉글리시 특집 공개 방송 Beyond K-Sound. 한국에서 세계로 K-Sound가 라이브로 펼쳐집니다. R&B, 트로트, 판소리, 글로벌 버스킹까지 한 무대에서. 미국 출신 트로트 가수 마리아, 프랑스 출신 소리꾼 마포로르, 882만 뷰의 촛불 하나 버스킹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영국 출신 안코드. Global Voices, 1K Sound. R&B legend Kim Johan and Global K 외국인 stars are taking over Busan. 저 신민수, Campbell Asia, and one and only Kim Johan의 진행으로 All-Star English Special Outdoor Event Beyond K-Sound. 5월 23일 토요일 12시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만나요.
2: Everyone, my name is Ilin and I'm from Malaysia. Back in 2017, when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escape the harsh reality of life, I took a solo trip to Busan and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the city. I love the food, the mild weather, the serene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nd just how beautiful and peaceful the city is. I returned home a week later, only to find that I was homesick in my own home. And then I realized that deep in my heart, Busan was now my new home. I moved to Busan the following year, and I'm now working at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Secretariat in Busan. My future lies in Busan, and Busan is the future for us all.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3: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4: This is a BFM safety briefing. Today, we'll be talking about yellow dust, which is most common in spring, and fine dust, which can occur regardless of the season. These are two forms of air pollution that pose serious risks to our health. First, let's take a look at the difference between yellow dust and

변하잖아.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옛사랑 따윈 추억 주자 힘이 있을 거야. 언제 그리냐는 듯이. 조금만 기다려.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게.

0: 加上一个能什么什么吗？哎，就更有礼貌了。네
1: 비행기 안에서의 힐링을 위해 꼭 기억해둬야겠어요.
0: 来，我们练习一下。
1: 따라 말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가 쪽 좌석으로 주실 수 있나요?
0: 창가 쪽 좌석으로 주실 수 있나요?
1: 창가 쪽 좌석으로 주실 수 있나요?
0: 창가 쪽 좌석으로 주실 수 있어요? 있나요? 있나요? 네, 네. 好, 제가 한유 이거 지금
1: 中间语尾哈，什么哪有，哎呦，给，哎呦，真的是很多哈。好，那中文你可以这样说：能给我一个靠窗的座位吗？能给我一个靠窗的座位吗？能给我一个靠窗的座位吗？能给我一个靠窗的座位吗？嗯，没错，能什么什么吗？哎，真的是很万用的句型哈。是，来，我们继续第三句。
2: 공항이 너무 넓어서 내 탑승구가 어디인지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0: 네.
2: 제 탑승구가 어디인가요? 라고 물어봐야겠죠?
0: 是这个时候哈，当然首先是别着急，对，拿出你的登机牌，你可以呢向工作人员呢进行询问，你可以说，请问我的登机口在哪儿？
2: 登机口가 바로 탑승구게이트군요.
0: 맞아요.
2: 롱꺼 그럼 뒤에 점머조를 붙여서 어떻게 가는지 물어봐도 좋겠네요.
0: 当然可以呀，当然可以。所以你可以说登机口怎么走？ 哎，怎么走这个句型其实真的日常生活当中几乎，比如说，化妆室어디예요，对吧？就是卫生间怎么走，其实都可以。嗯，好，在哪里怎么走？对，其实都可以表达同样的意思哈。这样的话呢，对，那么你询问的人就会很明确的告诉你，是直行还是要拐弯。
2: 네, 길을 잃었을 땐 당황하지 말고 주변 직원분께 登机口를 물어보세요.
0: 그렇죠. 来, 练习一下.
1: 따라 말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제 탑승구가 어디인가요?
0: 네, 실례지만 제 탑승구가 어디인가요?
1: 실례지만 제 탑승구가 어디인가요?
0: 실례지만 제 탑승구가 어디인가요?
1: 네.
0: 请问我的登机口在哪儿?
1: 请问我的登机口在哪儿？请问我的登机口在哪儿？请问我的登机口在哪儿？哎，没错，
0: 来三句话，不知道大家有没有跟上我们的速度哈？네
2: 자, 우리 오늘 배운 세 문장이면 공항에서 헤매지 않고 무사히 비행기에 오를 수 있겠어요.
0: 是的，是的。来，那今天呢还要送给大家最后一句话，分享给那些呢正在准备出发的所有的好朋友，那就是旅行的意义不在于走了多少路，而在于看世界的眼光。
2: 네. 여행의 의미는 얼마나 많이 갔느냐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에 있다라는 말씀. 여러분의 네. 새로운 시야를 응원하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0: 是的，这里呢祝所有要旅行的朋友都能够飞行顺利，旅途愉快。让我们相约下期再见吧，拜拜。好的，学期结束，歌曲的时间，接下来这首歌曲《成全》送给大家，来自刘若英。

0: of this song starts with the letters F-E-A-R. For each a role, for every man a religion. So it's F-E-A-R, F-E-A-R, for everything. Yeah. You got the fear. Yeah, it's good. Such a good song. Oh, 신청 부탁드립니다. Anyway, 네, 여러분, 오늘의 여러분의 주변에 가장 똑똑하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저요? 하지 마세요. 이 사람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 하는 사람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시 우리 신청곡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부에 신청곡 다 모여서 Is it 모아서 or 모여서? 모아서 톡톡하진 않다로라 모아서 우리 많이 뭐 최대한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So we've got prizes, we've got a whole playlist to create and curate. We'll play your songs in the second half. 네, 여러분 신청곡은 2부에서 들려드리는 타임입니다. 그리고 선물도 있고 네, 참여 부탁드립니다. Sharp 9050 pound 9050 Kakao Talk text messages 101 Kakao Talk and our live stream on YouTube are very very free. So come and see us and say hello. And that's it. All right, lots coming up for you today. But now it's time for QB's newsfeed.
1: System check complete. Destination set. Busan.
0: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We're now making our approach to Busan. Cabin crew, prepare for landing. We've just landed. Welcome to For My Busan.

0: 안녕하세요. 올리비아입니다. 오늘은 트윙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왜 트윙클이라고 하셨는지 먼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제2의 빛나는 인생을

0: 공부를 해서 이제 고객님들이 좀 불편하신 부분을 조금 더 딥하게 해결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패티서 생각나요.
2: 어 맞아요.
1: 땡큐 아짠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네. 이너 뷰티가 필요한 분들이 정말로 많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한테 맞아. 필요해요.
1: 포말 부산 청취자분들이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팁을 좀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0: 팁은
1: 여러분 기점 끝.
0: 제가 따로 책 또 썼긴 하거든요.
1: 봤어요.
0: 내 몸에 맞는 루틴을 찾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일단 시도를 해봐야 되고 내 몸에 무리가 된다. 그러면 그 건강관리 방법은 맞지 않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특히 여자분들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 나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이 사람은 이거 해서 살 뺐다고 하니까 나는 끝까지 할래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요. 제발 닥드리고 싶은 거는 내 몸에 안 맞는 방법을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는 거는 저는 완전 비추예요.
1: 어, 좋다.
0: 스트레스는 모든 것에 뭐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본인의 신진대사량이나 본인의 신체 상황이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 그렇게 똑같이 빠질 수가 없어요.
1: 너무
0: 그리고
1: 좋다.
0: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데이터인 거지. 우리가 사람이 2,500명 있으면 2,500가지의 다이어트 방법이 있는 거예요.
1: 돼요. 또요?
0: 두 번째는 광고나 이런 것들 보고 혹해서 모든 기준은 내 몸, 내 생각, 내가 돼야 돼요. 정말 잘하는 데고 정말 맛있는 데지만 나한테 안 맞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1: 그건 맞아.
0: 고기를 많이 드세요. 적색육을.
1: 예! 내 세상이다! 고기 많이 먹자! 와!
0: 고기를 많이 먹되 가공된 고기는 최대한 피하고 원물의 고기.
1: 아 어, 좋아.
0: 원물의 육류 그리고 곡류의 그 탄수화물은 너무 저탄수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단백질과 그 육류의 양을 높이고 탄수화물의 양은 극단적으로 아니에요. 줄여라. 고기를 먹는 만큼 줄여.
1: 우리 고기 먹으러 가요. 자, 이제 방송 듣고 있는 분들에게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0: 저는 뭔가 삶을 살면서 저희 공간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크리에이터 활동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저는 내 자신을 몰랐거든요. 나를 너무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뭘 해서 좋아하고 내가 뭘 하면 어떤 것에서 기쁨을 느끼고 어떤 것을 하면 즐겁고 어떤 것을 하면 내가 힘들고 그런 거 없이 살다가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번아웃도 겪었다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구의 엄마가 아닌 누구의 아빠가 아닌
1: 맞아요.
0: 누구의 딸 아들이 아닌 나로 사는 거 너무 중요하고 나다움을 잃지 말고 항상 나 자신을 살아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내 인생의 기준이 다 내가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렇게 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돈 버는 거 뭐 이런 거 다 좋지만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행복을 꼭 찾으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1: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0: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1: 맞아.
0: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사세요. 내가 행복해 하는 거 하면서 살면 그것만큼 진짜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은 따라와요.
1: 그렇습니다. 뭐 인생이 몇 회 차세요? 대표님. 인생 몇 회 차세요?
2: 2회차입니다, 2회차.
1: 2회차요?
2: 네.
1: 2회차.
0: 살 빼고 다시 태어났거든요. 아,
1: 그러면 좋아하는 영어 단어나 영어 표현이 있다면?
0: 저 소름 돋았던 게 오늘 제가 저랑 되게 가까운 지인분이 서울에 계시고 남자친구분이 체코분이에요. 진짜 마음을 울렸던 게 와인이라는 단어를 꺼냈어요. 그래서 우리 와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숙성되면서 맛있고 깊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도 똑같다는 거지. 그 와인이라는 딱 단어를 듣고 나서 진짜 인생은 와인같이 살아야겠다. 그 와인이라는 단어에 공감하고 마음을 울렸고 그래서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받았을 때.
1: 제가 또 인간 위스키거든요.
0: 아 진짜요?
1: 네. 안녕하세요. 제가 또 인간 위스키입니다. 인간 와인이 오셨네요. 발랄하고 스파클링으로 가시죠.
0: 좋아요.
1: 네. 통통 튀면서 달달구리하니까. 여러분
0: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삽시다.
1: It's up to you.

한국말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가장 똑똑하고 생각되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특히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앤드루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똑똑한 것 같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은 노래도 한 곡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So we're gonna play everything in the second half. 노래 2부에 다 모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뭐 두 곡이나 세 곡이나 네 곡 최대한 많이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보내주신 분들 중에 한 명 뽑아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Good? Good. 자, 샵 9050, pound 9050. Text messages are 101. Kakai Talk is free. Free 99. And YouTube Live is free as well. I want to say a big shout out to some of the people tuning in on our live stream. Danny Lee님, 고수님, 신요님. Also, 황 작가님, let me scroll all the way up. We've also got Laura BEFM, who's that? Calendar님. Also, we've got, look at these ones going for it. 사랑도님, Benny님, and all the usual suspects, 상민님, etc., etc. So, yeah, send us your messages, jump into the conversation, and get involved with For My Busan. All right, up next, we have the Global Chatter Squad, and I'm going to ask them, well, I'm going to ask you, out of these two, who do you think is the smartest?

0: Welcome to Brunch Club, the segment where we enjoy delicious conversations. Today, we're joined by writer To Jin-gi, a former presiding judge who has now become one of the most iconic figures in Korean mystery fiction. Welcome. Please say hello to our crunchers and introduce yourself. 작가님, 크런처들에게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Hello, I am To Jin-gi. I'm a lawyer and a writer. I usually write mystery novels. Thank you for inviting me. I hope it's a good time.
0: Woo, that was great. Thank you so much and welcome.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 감사합니다.
0: So diving right in, you debuted in 2010 after winning the Korean Mystery Writers Association's Rookie Award with 선택, or Choice, your first novel. Now, at the time, an active judge writing mystery fiction became a huge story. So how did that double life, judge by day, writer by night, begin? 2010년에 단편 선택으로 한국 추리작가협회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하셨잖아요. 당시 현직 판사가 추리소설을 썼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화제가 됐어요. 평일에는 판결문을 쓰고 또 주말에는 살인사건을 구상하는 이 이중생활은 어떻게 시작된 건가요, 작가님?
1: 제가 그 무렵이 나이가 한 40대 초반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작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 무렵에 책을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읽었는데요. 주로 이제 미스터리 소설들만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4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제 안의 어떤 창작자로서의 본능과

0: 등들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눈을 뜨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랄까 또 인위적인 어떤 결정 그런 것 없이 자연스럽게 글을 쓰게 됐던 것 같습니다.
1: I see. So it was back in his early 40s. Before that, he was not thinking of becoming a writer as well. But he read a lot of books during that period, especially mystery books. And while reading them, that inside him, he had always that creative instinct, which just came naturally. Okay. Well, I heard your daughter once thought you were having an affair because you kept secretly moving around with your laptop while writing. Now your family has become one of your biggest supporters though, right? 처음 소설을 쓰실 때 가족 몰래 노트북을 들고 이리저리 옮겨다녀서 어린 따님이 아빠 바람 피우지 하고 오해했다는 그런 웃픈 에피소드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가족들이 도진기 작가님의 최고의 서포터이자 팬이죠.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소설 초고를 쓰게 되면 항상 첫 번째 독자가 되어집니다. 그 제가 바라는 것은 재미있냐 재미없냐 그 평가 하나만 듣고 싶은데 근데 늘 재미있다고 해주기 때문에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 So they always become the first audience to read his draft of his projects. And so they always though say it's all fun. Like they're all enjoyable and very fun. So they're not too helpful when it comes to evaluating his first drafts. Okay, but they are definitely a huge fan. Now, in an interview, you said judges must suppress creativity. Now you fully unleash your imagination as a novelist, but back then, how did you hold all that imagination in?
2: 과거 한 인터뷰에서 판사는 창의력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직업이다라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소설가로서 이 상상력을 무한대로 발산하고 계신데 판사 시절에 그 끌어오르는 창의력과 상상력 어떻게 억누르고 사신 거예요?
0: 일단 직장에서는 직업에 제 업무에 충실한다는 생각이 앞서긴 했습니다. 그리고 판사 사회라는 곳이 리얼리티, 그리고 실물을 중시하는 곳이라서요. 제가 좀 재미있는 상상 그런 얘기를 하면 집중 포화를 받습니다.
2: 그랬을 것 같은데요.
0: 예, 모두가 어떤 그 진지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아예 이제 꺼내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1: All right. So back when he was a judge, because that world of judges is all about reality, if you become creative and share a creative sort of side regarding a case, then you receive a lot of attention. And ever since then, he tried to just keep that creative side in him himself and really restrict and repress that imagination in him. All right, well, did your fellow judges know you had this side to you, though? What was the reaction when your identity as a novelist became known?
2: 주변 동료 법관분들이 작가님이 이런 상상력을 품고 있는 줄 알았는지도 궁금하고요. 나중에 정체가 밝혀졌을 때 법원 분위기나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
0: 제가 책을 처음 발표했을 때요. 많은 분들이 놀라면서 다들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조금 의외로 그 상당수의 분들이 아 나도 책을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1: Interesting. 네,
0: 그만큼 이제 판사들마다 자기 그런 내면의 다른 마음, 기질 추구들은 있으면서 숨기고 살아왔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1: All right. So when writer Do first wrote his novel and it was known to the people around him, his colleagues, everybody congratulated him. And unexpectedly, many people said, oh, they want to write novels and books as well. So I guess judges, they all have their oppressed side in them, the creative, imaginative side. All right, well, now let's dive deeper into your story through keywords. Please open the first keyword for us.
2: 다음 이야기는 키워드를 통해서 자세히 나눠볼게요. 작가님,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주세요.
1: All right, so the first keyword is fun.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2: 이 키워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0: 제가 그 소설을 쓰면서 항상 재미를 우선시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만큼 재미라는 것의 가치가 조금 평가절하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입니다.
1: I see. So he always sees fun as the most important aspect and priority.

0: But this is often undervalued.
1: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게임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게임은 중독성이 강함으로 규제해야 한다라는 견해에 대해서 반박을 할 때는 게임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0: Okay.
1: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게임 그 자체의 재미가 사람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그 점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0: Oh, I definitely agree. So when you talk about games, for example, some may argue that it should be restrained because it's quite addictive, but others may say the industry needs to grow. But an aspect that is overlooked is that fun aspect of a game. It can be quite helpful to people who play it and enjoy it, you know?
1: Hmm. 네. 재미 그 자체로서 어떤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가치이고 또 희귀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미가 1순위다라고 늘 얘기를 하고 의미만을 추구하면서 무겁고 아무도 읽지 않는 그런 책을 쓰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0: All right. So writer Do thinks fun is very important. Is it enjoyable or not? He doesn't want to write about meaningful but not fun novels. And fun is a very important and rare value as well. Okay, in 2017, you stepped down from your role as a presiding judge and left the court. But I wonder, what made you decide to devote the second half of your life Holy to writing.
2: 2017년에 부장 판사직을 내려놓고 법원을 떠나셨습니다. 내 인생의 후반전은 온전히 글에 걸어봐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어떤 거죠?
1: 제 안에 두 가지 상반된 기질이 있었습니다. 판사로서 법률가로서의 질서 추구하는 기질과 또 창작자로서의 상상력과 재미를 추구하는 기질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0: So writer Do had two opposing tendencies within him. The judge side of him, which wanted to keep social order, and the creative side of him, who wanted to unleash his imagination.
1: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두 가지를 병행해 보니까 서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0: Okay, and he wanted to do both and realize that he can do both. And once he started doing both, pursuing both sides that he had in him, he realized that they influence each other in a very positive way.
1: 작가로서는 책을 많이 읽고 또 상상을 하면서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 작업들이 법률가로서의 실무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0: 오케이.
1: 반면에 법률가로서의 논리나 경험 이런 것들이 작품 활동에 또 커다란 도움이 됐습니다.
0: Wow. So as a writer, you have to read a lot of books, right? And you gain that eye to view a case from different perspectives. And working as a judge, he was able to gain that foundation and strength of looking at things in a logical manner. And that skill also influenced him as a novelist. Very interesting. Okay, well, as a judge, you faced real criminals, though. Now you create fictional ones. Which is harder to deal with, real crime or imagined crime?
2: 실제 법정에서 뉴스에서나 보던 그 끔찍한 범죄자들을 수없이 직접 마주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작가님 머릿속에서 직접 범죄자들을 만들어내고 계세요. 현실에서 마주한 범죄와 또 작가님의 상상 속 범죄 중에 어느 쪽이 더 다루기 까다로운가요?
1: 현실의 범죄가 더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범죄는 수단, 방법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소설처럼 복잡한 트릭을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범죄의 동기를 보면 더 참혹합니다. 소설 속 범죄들은 주로 원한 아니면 금전입니다.
0: Okay, so reality is a lot tougher because it's reality. The things or the methods, the strategies that may have been used in the crime in reality might be a little simpler than in fiction. But if you take a look at the motivation, it is a lot more depressing.
1: 그 현실의 범죄에서는 그 동기를 단순히 뭐 돈이라든지 어떤 뭐 미움 이런 것들은 설명하기 어려운 그저 막연한 악의라든지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 대한 증오 이런 것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소름 끼칩니다.
0: So in reality, there is motivations involving.

0: money and hate, but it could be a lot more complicated than that. So sometimes crimes happen because of just random hate or just out of evil act. And when he looks at that in reality, it's, like I said, a lot more depressing from his point of view. All right, when watching the news these days, do you ever instinctively think, though, that's a case I should have been judging?
1: 이제는 오롯이 창작자로 살고 계시잖아요. 가끔 뉴스를 보면서 저 사건은 내가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어야 되는데 하고 뭐 직업병 마인드가 발동했던 적 있으실까요?
2: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금전적인 범죄라든지 폭행 이런 눈에 보이는 범죄에 대한 재판은 결과도 예상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반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범죄의 피해에 대한 재판은 아직까지 좀 원시적이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스토킹 범죄 같이 사람의 내면을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 조금 많이 미흡한 것 같고요.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 너무 좀 법원의 대처가 안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럴 때는 내가 하고 싶다 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0: So a lot of the times he thinks, oh, that's a case that I should have judged. This includes something related to money and violence. But these are cases in which the conclusion is quite obvious. But things or cases in which the conclusion is not so obvious and you can't really easily see, such as stalking that involves like internal like emotions, you know, and voice fishing even. Sometimes the trials and the conclusions don't seem that satisfactory. So in those cases, writer Do wants to get involved because he was a judge himself as well. Well, if you could go back to the time you first passed the bar exam, would you still choose to become a judge, I wonder? Or would you become a writer from the start?
1: 만약에 지금의 기억을 가진 채 타임머신을 타고 사법고시에 막 합격했던 그 젊은 시절로 돌아가신다면요, 판사의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작가의 길을 선택하실 건가요? 혹은 뭐 다른 직업이 옵션에 있을까요?
2: 판사의 길은 안 갔을 것 같습니다. 해보니까 마음이 편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미술사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0: 오, interesting.
2: 미라는 것에 가치를 좀 크게 두고 있고요. 그림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작가를 하면서 그런 글을 써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0: Interesting. So he wouldn't become a judge again if he goes back to that time, but because it's a job that you don't feel too comfortable with. And he would actually like to study art history, and he thinks aesthetics is a really important value and an interesting value, and he would write about that as well.
1: 그럼 어떤 화가를 좋아하시는지 혹은 좋아하시는 작품이 있을까요?
0: What artist do you like, or is there an art piece that you like in particular?
2: 지금 인상주의 작품들도 좋아합니다만 의외로 그 인상주의 직전에 그 유럽 그 화단에서 되게 고전적인 그림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웅장하고 이런 클래식한 그림들, 그런 그림들이 좋았습니다.
0: Okay, so he likes impressionist arts as well. But right before the impressionist period in Europe, there are a lot of classical paintings of that was royal and very grand. And he likes those sort of artworks too. Very interesting. Something that we didn't know. 새롭게 알게 된 면모인데요. Now moving on to the second keyword, I'll open it. 이번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제가 오픈해 볼게요. It is outside.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두 번째 키워드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2: 제가 법조인과 작가 양쪽으로 살면서 공통으로 느낀 부분인데요. 외부로부터 비판에 대해서 내부에서의 시선으로 자꾸 방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0: Oh, so living as a judge and a novelist, he commonly thought he is blocking away external criticisms from the perspective, internal perspective.
2: 작가들은 독자들의 요구나 비판에 대해서 문학적인 어떤 선을 가지고 대응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걸 넘어서 가르치려 든다든지 이런 면모들 같은 것들이 보였고요. 법조인들 또한 시민들이 판결을 비판을 하면 법이 법을 모른다라든지 법이 원래 그런 것이라든지

0: 이런 식으로 성벽을 치고만 있는 그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1: Okay, so the commonality is writing novels as an author, when they receive criticisms or feedback from the audience, the readers, the writers would say, you know what, that's not the case from a literary perspective, and would want to teach the audience. And it was the same when he was living the life of a judge. If the public criticizes the conclusion of a trial, the judge or himself would think, oh, you don't know law. So this is the commonality he had. 네, 이어서 말씀해 주세요.
0: 네, 그 문학도 또 법도 그 독자가 있어야 되고 시민들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부로부터의 비판도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틀을 깨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말하자면 직업인으로서 메타인지랄까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이 단어를 골라봤습니다.
1: Oh, okay. So he chose this word outside because it's important to stay open-minded to external, outside feedback and criticisms. As a novelist, you need to listen to the readers. And as a legal expert or a judge, you need to listen to the public. And so he chose this. And having that metacognition as a professional is really important. Well, your latest novel, The Trial of Four, has been getting a lot of attention. 올해 초에 출간하신 장편 소설 사의 재판,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작가님. I heard it was inspired by the famous Cambodian wife traffic death case. What about that ruling made you want to write this story? 여기에도 저희 가지고 왔는데 이번 작품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캄보디아 안에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민사 재판을 보고 쓰신 거라고 들었어요. 당시 현실의 판결을 보시고 어떤 부분에서 이 집필을 결심하셨나요?
0: 이 사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경부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는데 이 남편과 아내가 타고 가던 승용차가 트럭을 들이받아서 조수석의 아내가 즉시 사망을 하고 남편은 살아났던 사건이었습니다.
1: So to briefly explain this case, a car driven on the highway by the husband crashed into a truck, and this killed immediately his Cambodian wife, and the person who was driving the husband was alive.
0: 알고 봤더니 이 아내 앞으로 95억 원, 그 미화 한 700만 불 정도의 보험금이 걸려 있었고 그 수령자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트럭 충돌하기 직전에 차를 인위적으로 조향했다라는 정황도 발견됐습니다.
1: Okay. Well, he gained suspicions because it was revealed afterward that the husband had taken out life insurance policies worth nearly $7 million under his wife's name. And also there was some evidence that he had manipulated the car handle before the crash.
0: 남편은 결국 보험금을 노린 살인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는 뒤집어져서 유죄로 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 Okay.
0: 그런데 최종적으로 3심 대부분에서 결국 무죄 취지로 깨지면서 무죄로 확정됐습니다.
1: So he was put on trial for intentional murder, going after this insurance policy. But in the first trial, he was found not guilty. In the second trial, he was found guilty and he was put to life sentence. But in the third trial, he was in the end concluded as not being guilty again.
0: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이 남성이 무죄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보험사들을 상대로 700만 불의 보험금 소송을 제기를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대부분에서 승소했습니다.
1: That is really shocking. But what's shocking afterwards is that this man, he sued the insurance company for $7 million of insurance policies. And shockingly, he won at the Supreme Court trial.
0: 저는 이 사람이 무죄를 선고받은 형사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형사재판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대원칙 하에 약간의 증거라도 부족하면 무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I see. So he doesn't want to question the conclusion of the criminal trial because what the criminal trial focuses on is to make sure that no unfair conclusions are made. So if you have little evidence, if the evidence is lacking, then this could not be enough to turn a trial over.
0: 그런데 민사재판

0: 재판에서는 논리가 다릅니다. 민사재판은 둘 중에 하나를 이기게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원리가 다른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 이 판결에 대해서 저는 큰 충격을 받고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1: But it's really

0: 이렇게 쉽사리 보험금을 가져간다는 것이 시민의 정의감에 부합하는지라는 것입니다.
1: Okay, so the first reason is that in this civil trial, someone who was once receiving suspicion for intentional murder getting this insurance policy so easily, that was shocking and it goes against justice. And second, 두 번째 이유는요?
0: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민사 판결에서 보험금을 주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보험 범죄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정책적인 이유입니다.
1: And the second reason is a very policy related reason because if these cases occur, then crimes involving insurance policies could rise again and increase. Okay.
0: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고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했는데요. 민사재판에서는 증거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쪽이 이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형사재판과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이 남성에게 보험금을 주라고 한 판결은 민사재판의 법리에 어긋난다는 게제 견해입니다.
1: And the third reason is the most important and the decisive reason why he decided to write about this story. It's because in a civil trial, whoever's side has the more evidence, decisive evidence, wins the trial. But nevertheless, this husband won and got the insurance policy, the money, right? And that was really shocking for writer Toh, and he thought it went against legal principles, which is why he decided to write about this. Wow. Well, you said you hoped judges would read this novel. Was there a particular message you wanted to deliver to the legal world? 이 책을 출간하면서 이번 소설은 판사들이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 친정이나 사실 다름없는 법원을 향해 꽤 묵직한 돌직구를 던지신 거거든요. 뭔가 좀 부담이 되진 않으셨을까요?
0: 저는 일단은 판사들이 저희 비판적인 발언에 대해서 꽁하게 생각을 하고 뭐 개인적인 어떤 불리한 감정을 가지진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시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만을 피드백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1: I see. So there are two things that he thought. He wanted to tell the judges this, but he knew he had the trust in the fellow judges that they would not take this case personally. And he also wanted to let them know what perspective the public has towards the legal system and trials.
0: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 글을 계기로 민사 보험금 판결의 흐름이 바뀌어서 이런 보험 범죄에 의심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좀더 엄중하게 보험금을 기각하는 그런 판결이 세워지고 기존 판결이 바뀌게 된다면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혹시라도 생겼을지 모를 보험 살인을 한 건이라도 피할 수 있다면 한 사람의 그 억울한 목숨이라도 구할 수 있었다면 제가 뭐 이런 말은 좀 우스울 수 있습니다만 이 사회에서 받아온 것 중에 일부나마 좀 돌려주는 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1: Wow. So writer Toh said through his writing, he wants this to become an opportunity for him to pay back to society. So through this story, he hopes that insurance policy related intentional murders will not occur ever again, and that civil trials will deal with such suspicious cases in a more stricter manner. So I guess that's how he wants to warn society through his novel. Well, moving on then, what's the core principle that runs through all your writing? 작가님의 작품을 관통하는 가장 큰 원칙이 그럼 뭘까요?
0: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독자들이 일단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하고 그 재밌게 읽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의미가 전달이 된다면 제가 가장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겠죠.
1: Okay, so first and foremost, it's always fun, fun, fun. And if through that fun, some sort of meaning can be delivered, that would be the best. Well, this is a slight change of topic. Do you listen to music while writing? 다른 얘긴데요. 집필하실 때 네, 음악 혹시 들으실까요?
0: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뭐 할 줄은 모릅니다만 듣는 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1: So he loves listening to music.

0: music, then I should ask you for your recommended song. 그럼 여기서 작가님의 추천곡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우리 크런처들에게 추천하실 곡 있으실까요?
1: 제가 요즘 음악을 잘 몰라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제가 젊었을 때 대학 시절에 되게 들었던 좋아했던 음악인데 그때는 정말 우리나라에 이렇게 세련된 음악이 있구나 하면서 감탄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어떤 곡이죠?
1: 신촌 블루스의 그대 없는 거리.
0: 아, okay. So it's not so much a song from these times. Back in his days, in his university times, he listened to this song and he thought it was really trendy. It is 그대 없는 거리, The Street Without You by 신촌 블루스. After listening to this song, we'll be back to continue the conversation. Stay tuned.

0: This is our Thursday Corner Brunch Club, and we're joined by mystery novelist To Jin-gi. We have crunchers tuning in, sending comments. CYFG5SF is saying, does the novel have the English version? This novel that we just introduced, right? 이 사의 재판이 영어 버전도 있냐라고 청취자 한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1: 아, 이게 출간된 지 얼마 안 돼서요. 그쵸? 아직 뭐 번역될 기회는 없었습니다.
0: 나중에 계획은 있으실까요?

0: 사실 제 계획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 또 이제 한국적인 사건을 다루는 거라서 외국에 번역될 수 있을지는 좀 불투명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1: Okay, well, so for this one, there isn't an English translation, but, and he can't decide on that later. And because it deals with very Korean cases, he's unsure, but 이전의 작품들은 그럼 영어로 번역된 게 있을까요, 작가님?
0: 중국, 프랑스, 베트남 이런 쪽에 제 소설들이 몇 권 수출된 바는 있습니다.
1: Right. So writer Do's, some of his previous works have been exported to Vietnam, France, and China as well. Not in English just yet. But hold on there, and maybe, hopefully in the future, you'll be able to see an English translation. All right, well, let's open the last keyword now. 작가님, 마지막 키워드 오픈해 주시겠어요? The last keyword is small. Okay, so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이 키워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0: 좀 개인적인 이야기가 담긴 키워드인데요. 원래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위인전 같은 걸 보면서 큰 일을 해야 한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고 또 권력을 잡아야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고 그런 걸 추구를 합니다.
1: True. It's pretty personal when it comes to this keyword. When we're young, we read about significant figures and adults tell us you have to succeed. You have to have power.
0: Mm-hmm. 예를 들어서 우리 어렸을 때 모두가 읽던 삼국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로 올라가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온갖 암투와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들이고 그게 마땅히 가야 될 길인 것처럼 어떤 가치를 제시를 한다고 볼 수 있죠.
1: For example, 삼국지 is a famous fiction, Three Kingdoms, and there people fight to gain power, and people believe that is the right road we should take and something that we should always pursue.
0: 근데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달라졌는데 꼭 뭐 인생을 던지고 불태울 뭔가가 있어야 행복한 것은 아니지 않나. 그래, 작은 것들, 예를 들면 뭐 좋은 사람들과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내 두 다리를 어디든 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 너무 동의합니다. I couldn't agree more, but his thought has changed now. Not so much about power. You don't always have to burn yourself to achieve something. It's always the small things that keep you happy. For example, having a good lunch with the people you like or having your two legs to walk anywhere you want.
0: 그래서 작아 보이지만 그런 행복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작가로서도 제가 거대한 성공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제가 쓸 수 있는 것, 저만이 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작은 이야기들을 써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I see. So the small happiness is what matters. And even as a writer, he believes he doesn't want to succeed greatly, but he just wants to write what he can write. 그러면 what do you think is something that you're best at as a writer? 작가님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한국 문단에서 이건 도진기가 제일 잘 쓴다라고 자부하는 무기가 뭘까요?
0: 제일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나마 제가 조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시 제 법조인으로서의 경험을 반영한 어떤 법정이 가미된 미스터리라든지 법정물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Okay, writer Do believes he's not the best at it, but because he has that background and experience as a judge, he can add that story to his mystery books. All right, well, Korean thrillers and mysteries are gaining global attention these days. How do you see the future of Korean mystery fiction as a mystery writer yourself?
2: 최근에 한국형 스릴러, 추리 장르가 전 세계에 주목을 받고 있어요. 한국 추리 문학의 최전선에 계신 분으로서 앞으로 한국 미스터리 장르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나요, 작가님?
0: 지금 굉장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국 작가들이 잘 써서라기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좀 호기심이 많고 지성에 대한 추구가 높은 것 같아요.
1: Okay, so there's high possibility for Korean mystery fiction, the genre. Not so much because we have great novelists, but because of the demand of the people and the public. Koreans tend to be very curious, inquisitive, and they always pursue intellect.
0: 그런 것들이 미스터리 장르

0: 원동력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것처럼 재밌는 상상력과 더불어서 거기에 리얼리티와 함께 감성이 같이 잘 버무려지니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작품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품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Okay, so for example, Squid Game. It was a great, successful combination of creativity, reality, and emotion. And writer To believes sorts projects like these or content like these can be created a lot more moving forward. Well, many people admire the path you've taken. What would you say to listeners who've become so busy meeting others' expectations that they have even forgotten what they actually like or want to do? 작가님의 이런 궤적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타인의 기준에 맞춰 일하느라 정작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잊고 사는 청취자들에게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0: 그 자신이 하던 일을 좀 벗어나서 그 남들이 기대하지 않는 다른 것들을 하고 싶고 할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이 제일 하시는 것이 결국 걱정이죠. 내가 이거 갑자기 이런 걸 해도 되나? 라는 걱정이실 텐데 그냥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고 싶은 걸 해도 큰일 안 생긴다. 별일 안 생기더라 라는 경험인 것이죠.
1: Great tip. All right. So don't think so much about your job and the work you do. And many people, if you have something lingering inside you, what you're worried about is other people's perceptions and worries, concerns, right? But based on writer To's experience, he thinks even if you do something that you like, nothing big happens. Don't worry about it.
0: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여행을 가서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고르다가 이걸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아주 비싸다 해서 이제 안 사고 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중에 후회합니다. 이런 일들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Okay, so an example that writer To just mentioned is when you go to a mart or a department store or not, you look at this object that you really like and you're like, oh, should I buy it or not? And nah, it's too expensive. But in the end, you sort of regret not buying the thing. And he believes not being able to do what you want to do could end up becoming a regret if you don't do it, okay?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That was a really good tip. But I want to ask you, could you give us a small hint about the next story that you're perhaps working on? 앞으로 도진기 작가님의 머릿속에 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현재 집필 중이시거나 뭔가 구상 중인 다음 작품의 힌트를 조금만 흘려주시겠어요?
0: 지금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장르를 넓혀서 SF 쪽으로 관심이 가고 있는데
1: 와우.
0: 특히 AI가 지금 새로 그 좀 인류 사회를 좀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를 가지고 새로운 무궁무진한 소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I am so excited. Okay, so he's particularly interested in science fiction, expanding the genre of his writing, talking about AI because it's changing humanity, right? Okay.
0: 제가 문과생이고 이 과학 기술은 모릅니다만 SF 장르의 요체는 어떤 기술적인 지식이 아니라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1: Definitely. So he's majored in humanities field. And when it comes to talking about AI, it's not so much about the technological knowledge that you have, but the imagination and creativity that you have. So writer To believes it's possible for him to write something about the AI. Well, I'm curious then, within a day, how many hours do you spend writing and reading as well? Do you have like a routine?
2: 또 문득 궁금한 게요. 작가님은 하루 중에 집필하는 데 쓰시는 시간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또 책을 읽고 이렇게 루틴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해요.
0: 글을 쓰는 시간은 하루에 몇 시간 이렇게 정해놓고 한다기보다 쓰고 싶어질 때 또 여건이 될 때 몰아서 쓰는 타입이고요. 또 읽고 쓰는 것의 비율을 굳이 따진다면 읽는 게 한 8할 9할 쓰는 것이 한 2할 1할 이 정도가 됩니다.
1: 오, interesting.
0: 제 경험으로는 한 100을 인풋을 해야지 한두 개 정도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그런 제 경험입니다.
1: Okay.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어서 있어. 이방 저방 그방 부동산입니다. 아, 오늘 한시에 같이 집 보러 온다고 한 그 손님이시네. 예. Welcome.
4: Hello. So can I check out the places today? As I said, I only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just studios.
2: Don't worry, studio. Okay.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막 전부 아티스트라서 막 이래 스튜디오 찾는 사람이 많네. 자, 같이 나가서 보입시다. 걸어서 딱 2분, 2 minutes. 자, 여기가 오늘 볼 스튜디오. 들어가 볼까, 예? 어때예? 마음에 드는겨?
4: Oh, this is not what I want. I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2: 그러니까 여기가 그 음악 스튜디오. 방은 완전 잘 돼 있고요. 여기 막 이런 데서 노래 만들면 빌보드 1등 문제 없다고요. 맞지?
4: I'm sorry, but I don't think this is a studio apartment. Where's the bathroom? Where's the kitchen?
2: 아, 화장실 딸린 스튜디오 말하는가 봐. 진작에 말을 하지. 그러면 요 옆 건물 한번 가봅시다. 따라오 있어. 레츠고.
4: Oh, you have another place. Oh, thank you so much.
2: 자, 여기가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매물. 들어있어, 들어있어. 신발 안 벗어도 됩니다. 요래 들어와서 보면 화장실도 있고 간이 부엌도 있어가지고 라면도 끼리 먹을 수 있고. 아이고, 진짜 좋지요. 마음에 드는겨.
4: What is this? I said studio apartment, not music studio.
2: 아이고, 이것도 아닌가 봐. 아이고, 까다롭네. 까다로봐. 오늘 배워볼 표현. 원룸만 보여주세요. 영어로 뭐라고 해?
4: I only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I only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2: I only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1: 한국에서 흔히 원룸이라고 하는 주거 형태는 영어로 studio 혹은 studio apartment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two-room이라고 하면 거실과 침실이 분리된 주거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one-bedroom apartment라고 부릅니다. 원룸, two-room이 아니라 studio apartment과 one-bedroom apartment 기억해 주세요.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원룸만 보여주세요.
4: I only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5: The beautiful landscapes, the beach, the delicious food, I love Tojikupap, are some of the many things that make Busan a great city to live in. But it is the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warmth of its people that make Busan a really dynamic city. Hola amigos, my name is Jonathan Badillo and I am from Mexico. I arrived to Korea 3 years ago with a one-way ticket and now I study my master's degree at Busan National University. I fell in love with Busan way before even moving here. It all began with a weekend trip for me to realize this was

Cambalasia, and one and only Kim Johan의 진행으로 All-Star English Special Outdoor Event Beyond K-Sound 5월 23일 토요일 12시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만나요.

0: 富山动态关注极左简讯。富山市表示，为改善城市景观，将以主要旅游景点为中心，扩大无痕浮清洁街区的运营范围。 富山市表示，为高效管理城市树木，将试点引入 AI 基础智能树木管理系统。富山市表示，将于明天在市自来水事业本部举行釜山感染安全照护认证制度项目说明会。 富山市表示，将从5月18日起招募 2026年釜山市民大学上半年课程学员。好，最后来看天气，根据釜山地方气象厅的预报，釜山明天天气晴， 气温15到23度。
1: 您正在收听的是釜山华语之音 BEFM 90.5 釜山华语之音，敬请期待。
2: 韩语一句话，中文来对碰，轻松学语言，快乐零负担。韩中对对碰，一句一句说得溜，听得懂，准备好了吗？一起对对碰。
0: 안녕하세요. 한정对对碰准时开张，我是你的中文搭子龙哥。
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중국어와 한국어를 알려드릴 지영쌤입니다. 大家好，我是志英老师。
0: 네, 지영쌤 모두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행의 진짜 시작과 끝이 있는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0: 어디죠? 没错，大家是不是已经有想到了这个地方呢？是什么呢？是什么呢？没错，开始旅行开始，或者是呢结束整个旅程回家，那这里都是必经之处。对对对对。所以我们今天的主题就是
3: 机场。 맞습니다. 설렘과 긴장이 공존하는 곳 바로 공항입니다.
0: 네.
3: 체크인 카운터에서 짐을 붙일 때부터 게이트를 찾을 때까지 꼭 필요한 표현들 있죠.
0: 네, 맞아요. 说到机场呀，机场真的是一个让人又爱又恨的地方啊。对，机场通常很大，对，尤其是韩国的仁川机场真的是很大很大哈。对，那机场人也很多，大家都 忙着赶飞机，或者是呢中转。那么，所以呢要在机场用语啊对话的过程当中呢，要追求的是什么呢？直接、准确。所以今天呢，我们也为大家呢很用心的准备了三句，可以说是对最实用、最核心的机场的表达。네
3: 좋습니다. 공항에서도 당황하지 않게 딱 세 문장으로 공항 이용의 고수가 되어보도록 할게요.
0: 没错。 你准备好了吗?
3: 네, 카운터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죠.
0: 想一想.
3: 네, 체크인하고 짐을 붙이고 싶어요라고 한번 말해볼까요?
0: 没错，你抵达柜台的第一句话，或者是也是第一件事情哈，就是我要办理值机，还要托运行李，对不对？
3: 오, 办理值机가 체크인 절차를 밟는다라는 뜻이군요.
0: 예.
3: 롱꺼, 그러면 네? 行李는 짐이고 짐. 托运은 붙이다라는 뜻이죠?
0: 네, 맞아요. 托运呢，对，听起来有一点复杂哈，这个确实是好像只有在坐飞机的时候才会用的一个用语，别的场景下呢很少使用哈。那么简单来说，托运呢就是把大行李交给航空公司。 那假如你只有手提行李的话，那你就不需要托运了，你只需要说办理值机就可以了。
3: 기내 수하문만 있다면 체크인만 하면 되겠네요.
0: 맞아요.
3: 네, 짐을 붙일 때는 꼭 托运을 기억할게요.
0: 是的，好，那我们练习一下。
3: 네, 따라 말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인하고 짐을 붙이고 싶어요.
0: 체크인하고 짐을 붙이고 싶어요.
3: 체크인하고 짐을 붙이고 싶어요.
0: 체크인하고

0: 일단 딸도 일단 재우고 와이프도 자야지 집이 조용하거든요. I'm not saying they're super loud, but like it's just quiet in the house. That's when I start like doing stuff I want to do, maybe doing a little bit of work. 그때 이 뇌의 작동이 제일 잘 되는 것 같아요. That's when like my brain is like, you know, functioning the smoothest and the fastest, yeah. right? 자, 여러분, 그러면 영어로 잠시 침묵이 흐를 때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Awkward silence. 근데 awkward silence는요, 대화가 끊겨서 느껴지는 그 어색한 공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가끔씩 뭐 저랑 형은 절대로 아니고요. But here on the radio, when let's say somebody that's new, right, never been on radio before, never talking to a mic into a mic, 가끔씩 이걸 그냥 대화할 때는 살짝 좀 생각하고 좀 가만히 조용히 있다가 말할 수 있는데 라디오는 그게 못하잖아요. So people feel like that's an awkward silence sometimes, right? Yeah. 이 대화가 끊겨서 느껴지는 어색한 공기를 awkward silence라고 합니다. 네. 아 그리고 저희 라디오에서 네 이제 뭐 방송 사고 이렇게 할 수도 있죠. Dead air. Right, yeah. dead air. 그래서 일상에서도 대화가 끊겨 썰렁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Oh, 뭐 오늘 데이트 어땠어? How was that date today? Right, with that, you know, that girl or that guy. It was so awkward. 너무 어색했어. It's just a lot of dead air the whole time. 그냥 너무 서로 너무 조용해서, yeah. right?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네. 여러분, no awkward silence here on All Star English.
1: Yeah, we talk too much.
0: 진짜 말 너무 많이 해서, 네, 절대로 안
1: 사실
0: 옵니다.
1: 사실 수다쟁이도 아닌데.
0: 네. 아니 형 생각보다 수다쟁입니다. 저도 수다쟁이고요.
1: 저 나가서 수다 별로 안 해요.
0: 근데 여기서만. 그만큼 형 편해서 uh-huh. 그렇잖아요, right? 자, 목요일 All Star입니다. 한영 in the house. 오늘 어떤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죠?
2: Vibe check. Vibe check.
0: 한이의 vibe check.
2: Vibe check.
0: Vibe check. 입니다.
1: Yeah. 무슨 코너입니까? We take you back to the stories that when I was learning music and singing, the songs I used to sing and the stories behind it.
0: 네,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그리고 right after that, globe trotting with Ange, a fun and honest talk segment on K culture and global vibes. 네, 한국 10년차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는 global real talk도 이어집니다. All right, let's get it. Time for 한이's. Vibe check!

0: 맞아, 이 DNA를 진짜 숨길 수가 없어요.
1: 그러니까 브라이언 미드나이트 이제 그 형, 큰 형이 이제 테이크식스 멤버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 화음에 관련된
0: 네.
1: 이거를 너무 많이 들은 거죠.
0: 화음은 영어로 harmony라고 harmony. 하죠. Yeah. harmony. 아, 진짜 지깁니다.
1: Yeah,
0: so Brian McKnight's 6812. Why did you bring this song for us today?
1: Well, it's a really it was sort of cool because you say 6812. What does that mean? It's 6개월.
0: 네.
1: 6 months.
0: 6 months?
1: 8 days.
0: 8 days.
1: 12 hours.
0: 12 hours.
1: Since you went away.
0: 와, since you went away.
1: 나를 떠나 없지? 내가 그 결국 나를 떠난 그 뒤 같은 거죠.
0: 이게 떠난 지 6개월
1: 6개월 8일 12시간.
0: 맞아요. 6개월 8일 12시간이 됐다.
1: 지나갔어요.
0: 됐다.
1: That's right.
0: 네가 떠난 후 진짜 왜냐면 그만큼 자기의 이 사람이 떠난 사람이 그만큼 you know such a huge part of this person's life that since that person went away 그냥 하루가 하루뿐만 한 시간이 분까지 세잖아요.
1: Yeah.
0: Like he's counting the minutes. Like the minutes mean like so much because it's so 뭐지 힘들어. So hurt, like difficult for him.
1: 인생이 조금 많이 바뀌었지만 이 노래도 네. 꽤 오래됐어요.
0: 네.
1: 언제 나온지 정확하게 제가 안 적었지만
0: 이 노래 거의, 제가 알기로는 제가 거의
1: 20년 됐어요.
0: 고등학교 때 yeah. 나왔거든요.
1: 거의 20년 됐으니까요.
0: 네.
1: 그래도 6개월이 지났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거리면 정말 사랑한 사람이죠.
0: 맞아요.
1: Yeah.
0: So let's get into the lyrics of 6812.
1: Oh yeah. So let's start it out. The first verse will start. Do you ever think about me?
0: 아, 어떡해. 시작부터.
1: 가끔 내 생각하긴 하니.
0: 왜냐면 나는 너를 생각하거든.
1: 그러니까.
0: 네.
1: Do you ever cry yourself to sleep? 혼자 울다가 잠든 적 있어?
0: 왜냐면 나는 그렇거든.
1: In the middle of the night when you're awake, are you calling out for me? 한밤중에 잠이 깼을 때 혹시 내 이름을 부르기도 해?
0: 혹시 그런 적 있어요, 형? 이렇게 you know, not maybe like these.
1: 민수! 민수.
0: 자기야, 왜 그래? 한이?
1: 아니. 야.
0: 한이가 누구야?
1: 한이가 누구야?
2: 아니 형 있잖아
1: 아니요. 아니요. Do you ever reminisce? I can't believe I'm acting like this.
0: 자, 이 reminisce 이 단어 R-E-M-I-N-I-S-C-E 이거 추억을 이렇게 떠올린다라고 할 때 reminisce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기억을 생각할 때 reminisce라고
1: 그렇죠.
0: 합니다. 네.
1: I can't believe I'm acting like this. 내가 왜 이런지 나조차도 믿겨지지가 않아.
0: 너무 힘들고 너무 슬퍼서.
1: I know it's crazy how I still can feel your kiss. 미친 짓이라는 것 알아. 아직도 내 입맞춤이 느껴진다는 그 말이야.
0: 어떡해. 너무 그립고 너무 그 마지막 순간을 엄청 기억한다 그 말이잖아요.
1: It's been 6 months, 8 days, 12 hours since you went away. 6개월, 8일 그리고 12시간이 지났어. 내가 떠나버린 그날부터.
0: 진짜. 너무 isn't this so like unique and so like creative?
1: This was a play on words and 네. numbers. It was like what does that mean?
0: 사람 너무 궁금하게 만들잖아요.
1: 6 8 12 그게 노래야. 그래서 이 왜 번호지? 아.
0: 무슨 좀 뭐지? Is it like
1: is a code?
0: Like a puzzle like a riddle or something, right? 근데 진짜 슬픈 의미가 있었잖아요.
1: Yeah, so,
0: 그 뒤에.
1: 이었구나. I miss you so much, and I don't know what to say.
0: 어떡해.
1: 내가 너를 보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조차도 모르겠어.
0: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I don't know what to say. 그 사람이 그런 순간 있잖아요. 너무 쇼크를 받거나 보통 이 쇼크 받을 때 말을 못하는 순간들 많잖아요. Right? So he's hurting so much, and he's so sad that like no words come out of him.
1: I should be over you. I should know better, but it's just not the case.
0: 자, I should be over you. Be over somebody means 이제 그 사람 이제 전혀 이제 생각을 안 할 때요.
1: 그렇죠.
0: 이제 그 사람 이제 뭐 상관없어. 그럴 때면 I'm over him or her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I should be over you. 나 너를 잊어야 하는데.
1: 그렇죠. 이제 그만 널 잊어야 하는데.

0: I should know better, but it's just not the case.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1: 맞아요.
0: 마음을 내 뜻대로 되진 않아.
1: 맞습니다. So, know better. 왜냐면 이거는 저는 언제 많이 들었냐면요. 선생님들이나 안 가면 뭐 부모님들한테 혼날 때 아 민수 너 이거
0: 알면서 왜 그래?
1: 알면서도 이렇게 실수도 하고 하네. You know better, right? You know better, 민수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But 마음 뜻대로 안 된다. It's just not the case.
0: 마음은 내 뜻대로 되진 않아.
1: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0: It's been 6 months, 8 days, 12 hours since you went away. 6개월, 8일, 그리고 12시간이 흘렀어.
1: 네.
0: 내가 내 떠났을 떠난 뒤로.
1: 형은 마지막으로 when did you like cuz you know people like they count down to things that they're looking forward to, right? Mm. When was the last time like you found yourself like really like you know waiting for a certain moment? 그럴 때 있었어요, 형?
0: I'm waiting right now.
1: 어, 그래요? For can I ask For what?
0: I'm counting down for this year.
1: 아, 아 벌써
0: new stuff.
1: 벌써 지쳤어요. 2022년 벌써 지쳤어요.
0: No, I'm the new yeah. everything. So.
1: Oh, 너무 우리도 너무 기대되게 만드네.
0: The thing is,
1: 네.
0: I'm sort of revitalized. Sort of in a good way, but sort of in a bad way. 뭐 이것도 그리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요 안에 아픔이 있어. Same thing with me. I have a couple things that I have to get off my chest.
1: Yeah.
0: And that's why this has to come out. And I'm working at that. So it's like me building my castle right now.
1: 네.
0: 나도 이제 사람도 그 건축할 때 내가 이 건물을 해가지고 이제 오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동안 보여주고 싶고 이걸 끝내야지 사랑을 받든
1: 네.
0: 안 받든 끝내야지 알 것 같아.
1: 멋지다. 저는 이 정도 멋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저는요. When I find myself counting down to certain things, or I find myself when we're like looking forward to like a trip or a vacation. 휴가나 아니면 뭐 뭐지 그 여행 같은 거 이제 날짜 잡게 되면요. 그 날만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So I'm like counting down to that day. I'm sure a lot of like 우리 부스터들 아마 공감될 겁니다. 이제 곧 이제 여름 휴가 이 시절이 오잖아요. 그래서 아, 올해 어디 가지? Where should I go this this year or this summer season? 그래서 아마 countdown 하는 사람들 분명히 많을 겁니다. 네. 자, 오늘의 한이의 vibe check. His song pick is Brian McKnight's 6812. 여러분 아시죠? 근데 저희는 이 세그먼트 여기서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하이라이트 이 세그먼트 하이라이트는 우리 종환이의 뭐지 vibe check 뭐 가사 뭐 이 살펴보는 거 해석하는 거 이게 하이라이트 아니고요. 김종환의 미니 콘서트 왜냐면 이 노래 형 스타일로 한번 라이브로 여러분 우리 감성 해볼 건데 형 어때 뭐 준비됐습니까?
0: Yeah, let's get it.
1: 여러분 김종환's rendition of Brian McKnight's 6812. Enjoy.

진짜 장난이다. 장난입니다. 김조한's version of Brian McKnight's 6, 8, 12. 형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어요. 네. 근데 이 노래 있잖아요. 너무 슬픈 노래잖아요. 근데 형은 당연히

0: 사이소
1: 영화 하이소. 어서 있어 이방 저방 그방 부동산입니다. 아 오늘 한시에 같이 집 보러 온다고 한 그 손님이시네. 예. Welcome.
2: Hello. So can I check out the places today? As I said, I only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just studios.
1: Don't worry, studio. Okay.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막 전부 아티스트라서 막 이래 스튜디오 찾는 사람이 많네. 자, 같이 나가서 보입시다. 걸어서 딱 2분, 2 minutes. 자, 여기가 오늘 볼 스튜디오. 들어가 볼까요? 어때예? 마음에 드는겨?
2: Oh, this is not what I want. I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1: 그러니까 여기가 그 음악 스튜디오. 방은 완전 잘 돼 있고요. 여기만 이런 데서 노래 만들면 빌보드 1등 문제 없다고요. 맞지?
2: I'm sorry, but I don't think this is a studio apartment. Where's the bathroom? Where's the kitchen?
1: 아, 화장실 달리 스튜디오 말하는가 봐. 진작에 말을 하지. 그러면 요 옆 건물 한번 가봅시다. 따라오 있어. 레츠고.
2: Oh, you have another place. Oh, thank you so much.
1: 자, 여기가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매물. 들어있어, 들어있어. 신발 안 벗어도 됩니다. 요래 들어와서 보면 화장실도 있고 간이 부엌도 있어가지고 라면도 끼리 모을 수 있고. 아이고, 진짜 좋지요. 마음에 드는겨.
2: What is this? I said studio apartment, not music studio.
1: 아이고, 이것도 아닌가 봐. 아이고, 까다롭네. 까다로봐. 오늘 배워볼 표현. 원룸만 보여주세요. 영어로 뭐라고요?
2: I only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I only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1: I only want to see studio apartment.
0: 한국에서 흔히 원룸이라고 하는 주거 형태는 영어로 studio 혹은 studio apartment라고 합니다. 한국어로 투룸이라고 하면 거실과 침실이 분리된 주거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one bedroom apartment라고 부릅니다. 원룸, 투룸이 아니라 studio apartment과 one bedroom apartment 기억해 주세요.
1: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원룸만 보여주세요.
2: I only want to see studio apartments.
1: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0: All Star English 특집 공개 방송 Beyond K-Sound. 한국에서 세계로 K-Sound가 라이브로 펼쳐집니다. R&B, 트로트, 판소리, 글로벌 버스킹까지 한 무대에서 미국 출신 트로트 가수 마리아, 프랑스 출신 소리꾼 마포로르, 882만 뷰의 촛불 하나 버스킹 영상으로 화제를 모은 영국 출신 안코드 글로벌 보이스 1K 사운드 R&B 레전드 김조한 and 글로벌 K 외국인 스타즈 are taking over 부산 저 신민수, 캠벌레이샤 and one and only 김조한의 진행으로 All-Star English Special Outdoor Event Beyond K-Sound 5월 23일 토요일 12시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만나요.

0: All-Star Theater presents.
1: All right, welcome to All-Star Theater Presents. And folks watching us on NutTube, no, you did not see wrong. Yes, Hyeon was about to poke her own eyes through her glasses.
2: 네, 여러분. 알이 없어요, 안경에. 네, 그래서 감정 연기할 때 이렇게 쉽게 닦을 수 있어요.
1: 휴지 이렇게 닦고 이렇게 네. 닦고. Well, I mean, those glasses are working for you, I think.
2: Thank you. Yeah.
1: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2: 여러분 이거 어떤 캐릭터 같아요? 저희 이 안경 쓰면
1: 무슨 느낌이냐면 네. 제가 노래로 표현드릴게요.
2: Yeah.
1: 풍문으로 들었어.

0: 뭐가 하진 말입니다.
1: 맞아, 맞아. Exactly, exactly this. 끝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0: Yeah, yeah.
1: Right?
0: Interesting. Yeah. Mm. So we're going to do some scenes from 태양의 후예. And we're going to play. Do you know the character you're playing?
1: Yes.
0: It's been a while. 민수가 또 여자 캐릭터 한 지는 오래됐죠.
1: 맞아요. 일단 오늘 일단 가발은 안 가져와줘서 감사합니다.
0: Yeah, yeah.
1: 오늘 봐주는 거죠, 저를.
0: 근데 이제는 가발 없어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1: 그렇죠. 여러분 그냥 저의 그 yeah. 연기에 몰입하세요. 이미지
0: 너,
1: 말고.
0: 이미지. 또 너무 여자라는 것에 또 집중하지 말고. She's a doctor, right? She feels that she has this like responsibility.
1: Yeah. Oh yeah, oh yeah.
0: yeah. 좋습니다.
1: 그래서 제가 송혜교 character.
0: Mm-hmm.
1: And you'll be portraying the role of
0: 유대위.
1: 네.
0: Yes, 송중기 배우가 한 역할이죠.
1: 아 일단 너무 너무 기대됩니다.
0: And 그리고 trigger warning to our 부스타 여러분들.
1: 네.
0: 좀 간질간질한 장면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이 성별을 바꿔서 그나마 조금 견딜 수 있을 것 같고.
1: 네.
0: 피디님도 노력해 주세요. 와.
1: 아니,
0: 오늘의 썸네일도 대단합니다.
1: 그렇죠. 우리 미디어 PD님들이 아주 열심히 오늘 너튜브에 있는 썸네일 너무 잘 만들어줬는데요. 근데 제가 그 송혜교 캐릭터 그 네. 얼굴 제 얼굴이 송혜교 캐릭터에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0: 네, 굉장히 억울한 표정이에요.
1: 억울하기도 하고 저 턱이 너무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like on my face.
0: I think it's the best that can be done with your face. 최선의 그 턱이 나온 것 같고요.
1: 네.
0: 저는 어디선가 또 그 반지의 제왕 유니버스에서 나온 것 같은 아주 또 그런 신비로움이 있군요.
1: 오히려 제가 좀 골룸 느낌 나는데 저 사진에서. 좋습니다.
0: 네.
1: So scenes from the hit TV show 태양의 후예 Descendants of the Sun. Shall we?
0: Are you ready?
1: Let's do it. Cue.
0: "강선생을 지키려다 징계를 받은 유대위.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강선생은 그를 찾아온다.
2: You look good in your dress uniform.
3: 저복 잘 어울려요. 징계받고 온 사람한테 할 소린 아니지만.
4: 이게 정복인 건 어떻게 알아요?
3: 왜 몰라요? Women have uniform fantasies too. 여자도 제복 판타지 있어요.
4: That is why I became a soldier. Is that wine good?
3: Jim, pretty good. Do you like drinking? 술 좋아해요?
4: 같이 영화 보고 술도 한잔 하고 싶었는데. I wanted to watch a movie with you and have a drink afterward.
3: That would have been a perfect date.
4: 그날 영화는 봤습니까?
3: 아니요.
4: Why not?
3: Because I was supposed to watch it with you.
2: 그 뒤로 깨달았죠. 남자랑 재밌는 영화 보면 안 되겠다. 기사 볼 때마다 당신이 자꾸 생겨났거든요.
0: 그때 유대위는 이글이글 타는 눈으로 강 선생을 바라본다.
3: 되게 먹고 싶은가 봐요. 자, 한 잔 마셔요.
4: 저는 민간인 앞에서 술 마시면 안 되지 말입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진 않죠.
2: He moves closer to her and gives her a sweet, heart-melting kiss.

0: 유대위가 파병을 끝내고 본국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강 선생. 저 내일 귀국합니다. I'm going back tomorrow. I heard you found out.
1: 그렇다면서요? I can't believe I was the last person in this entire camp to know. 그걸 세상에 이 막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늦게 알았네요, 제가.
0: I was going to tell you yesterday, but you ran away, remember?
1: 그럼 잡았어야죠. You should have chased me. 라얀 일병도 구해오는 사람이 잡아서 말을 했었어요, 저.
0: 감 선생이 화를 낸다는 거는 the fact that you're angry? 잘은 모르지만 나한테 유리한 것 같은데. It feels like it works in my favor. Am I right?
1: 틀렸어요. You're wrong.
0: 그때 허락 없이 키스한 거 말입니다. About that kiss.
1: 그 얘긴 내가 꺼낼 때까지...
0: What should I do then? Should I apologize? Or should I confess? 내가 사

0: 통화할까요? 고백할까요?
1: 유시진 씨는 되게 멋있어요. 근데 너무 위험해서 싫고 또 눈 마주친 모든 순간이 매력적이죠. If we had more time, maybe I would have thought about becoming your girlfriend. But you keep leaving. 네, 자꾸 떠나네요. 잡을 수도 따질 수도 없는 내가 바보 같아서 Right now, I just hate you. Apologize. 사과 받을게요.
0: 미안했습니다. 그럼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Please take care. 단, 결...
1: 뭐야, 쟤? 아, 저러고 간다고? 참네. 아, 짜증나.
2: 지진으로 무너진 발전소 현장에서 부상자들을 구하다가 다친 유대위. 강 선생이 정성스럽게 치료해준다.
0: 난... 강 선생이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3: I really want you to be okay, Dr. Gang. I mean it.
1: 그럼 어설픈 위로 말고 대위님이 잘하는 거 해주세요. Do what you're good at.
0: 잘하는 거? 뭐 말입니까?
1: 농담이에요. I made a joke.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농담인 것 같아서요.
3: I think what I need most right now is a joke.
0: 그렇다면 강 선생 지금 되게 예뻐요.
3: You look really pretty right now.
1: 나 안 보고 있잖아요, 지금. You're not even looking at me.
0: 아까 봤잖아요. 뭐 계속 이쁠 사람이라.
1: I said a joke, not the truth.
0: 농담 맞는데.
3: 되게 보고 싶던데.
0: I missed you so much.
3: No matter what I did, I kept thinking about you.
0: 몸도 굴리고 애도 쓰고 술도 마시고 다 해봤는데...
3: I tried everything, but I still missed you so much.
4: Dr. Gang freezes at the sudden confession.
0: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입니까? 그럼 생각해봐요. 이건 진담이니까.
3: Then think about it, because this is my truth.
5: 바이러스 감염 위기 속에서도 유대위를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강 선생.
0: 오랜만입니다.
1: I was waiting for you. 본진에 가셨다길래 When do they say the blood test results will come out? 체열 결과 언제쯤 나온대요?
0: 내일 오후쯤이면 받을 수 있답니다. By tomorrow afternoon.
1: Oh, that's faster than I expected. 다행이다. That's a relief.
0: 그러게요. 근데 체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Since we're talking about blood tests, what's your blood type? 강 선생은 혈액형이 뭡니까?
1: 아 뭐야 진짜 아저씨같이 당신의 이상형 Your ideal type
0: 네? 어디 더 해봐요 어디
1: 민형 Your beautiful type
0: 한 번만 더 해봐요
1: 인형?
0: 졌다 오케이 You win
1: 저도 해봤어요 나 힘들 때 대위님이 해주던 거 I'm telling you not to worry.
0: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리고 걱정 안 하게. 얼른 바이러스 이겨줍니다.
3: Then hurry up and beat this. I want to hold your hand, hug you.
0: 손도 잡고 안고 싶고 참 참기 힘드네요.
1: 아, 이걸 또 그쪽으로 봤냐?
0: 아, 이건 강 선생 안심시키는 농담이지 말입니다.
3: That was a joke to make you feel better.
1: 아, 농담 일리가... 갈게요. I'm going now. 최선을 다하라.
0: 아니, 그래서 혈액형이 뭔데요? So what's your blood type?
1: 당신이랑 감옥의 정신형?
0: 아, 가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가요. 빨리.
1: 더 심한 것도 있는데요?
0: 그러니까 가시라고, 들어가시라고. 앤씬.
6: 근데 잠깐 내가 아는 태양의 후예와 좀 많이 다르네요.
0: Is that so?
6: 아니에요. 근데 yeah, 사람들이 yeah. 많이 this back and forth, this 아주 you know flirting kind of tiki taka between the two songs.
0: The foundation is romance.
6: 맞아요.
0: Yeah. 우리가 또 지진 난 그 장면을 우리가 또 재현할 수는 없잖아요.
6: 맞아요. But if we had to say like these are like you know the most iconic scenes from the TV show, you know one would think, oh, this is like really like kind of like 좀 like very romantic.
0: It is. 근데 또 우리가 해서 좀 그 느낌이 아니었어요. 예, 우리 하니가 갑자기 신파가 됐어요.

0: 네요.
1: 맞아요. 우리가
0: 혈액형이 뭐요? 아이 왜 그러세요? It's not what the intention.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됐어요.
2: 근데 다음에 하자. 진짜 like you know the golden era of like Korean cinema 바로 이 말투로 네. 연기하잖아요.
0: 민규,
2: 한번 합시다.
0: 민규.
1: 아 그러지 마십시오.
0: 춥지 않소.
2: We do need to get to expressions though.
0: Let's do it. 좋습니다. 네. 그 명대사 중에 하나가 사과할까요, 고백할까요 이렇게 좀 화제가 됐었거든요.
2: 네.
0: So, well, in life we apologize a lot, right? 민수 씨도 사과 많이 하면서 살죠.
2: I find myself saying I'm sorry to things I didn't even do wrong.
0: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과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So,
2: I mean,
0: what's the most common one, right?
2: Well, I'm sorry.
0: I'm sorry. 근데 그것도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2: 맞아요.
0: 입에서 좀 이렇게 붙어야지 사과할 때 잘합니다.
2: 맞습니다. Yeah. You really need to like feel. Like they need to feel that yeah. you feel it.
0: 저 오늘도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왔어요.
2: 아 그래요?
0: 네, 화내서 엄마 미안해요. yeah. But the more formal way to say it is I apologize.
2: 맞아요. Apologize.
0: Yeah. And sometimes an email or when I'm sending a more formal message, 이렇게 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사무적으로 말할 때는요.
2: 네.
0: We can say this.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2: Oh, that's yeah. right.
0: Mm-hmm. 그래서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I owe you an apology.
2: Oh, yeah.
0: Yeah. Oh, OWE는 뭐 I owe you something. 제가 뭔가를 빚지다라는 뜻이라서
2: 그쵸?
0: 여기 이 맥락에서는 제가 뭐뭐 해야 됩니다. 아, 제가 사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2: 드려야 될 것 같아요.
0: 그죠. 굉장히 그 정중하게 들리고요.
2: 네.
0: With an apology. 그 그냥 미안하다는 얘기 뒤에 좀 더 구체적인 또 표현들이 덧붙여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I'm sorry. I take full responsibility. Yeah, you've said this before, right?
2: All the time.
0: 그려집니다.
2: Once again.
0: 네.
2: It's all my fault.
0: It's all my fault.
2: 다 내
0: yeah.
2: 잘못이야.
0: My bad.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Also, 제가 만회하게 해주세요. Let me make it up to you. Yeah, that's a good way. 뭔가 앞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들죠.
2: 그쵸, it's saying you're sorry at the same time and also... Let me do something
0: 네.
2: to make you feel better
0: yeah.
2: about this situation.
0: Exactly. I'm going to make it up to you.
2: Mm-hmm.
0: 자, 그럼 다음은요. 이제 자신의 마음이나 이렇게 호감이나 사랑을 고백할 때
2: 네.
0: I mean the most general way to say it is I'm confessing my feelings, right?
2: Yeah.
0: Mm-hmm. yeah? So for example, he confessed his feelings to her. 그녀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But a more romantic way of saying this is pouring my heart out to someone.
1: Oh.
0: 그 나의 그 속마음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쏟아낸다는 느낌.
1: Oh.
0: 그죠 이렇게 와인을 pour 하듯이 마음도 pour 할 수 있잖아요. 그죠? yeah.
2: That's a good analogy. 네. I think, right?
0: 민수, 내 마음을 쏟아내겠다. Just kidding. Yeah. So pouring my heart out to someone. Now this can mean about, you know, 뭔가 사랑을 고백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속 얘기를 진심으로 한다 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So
2: 맞습니다.
0: when I'm with close friends, I like to have deep conversations.
2: Yeah.
0: 친한 친구들이랑은 좀 깊은 속 깊은 얘기하면서 I pour my heart out, right? 좋습니다. Now the next expression is we do this a lot in here at All Star Theater, joking around, right?
2: I don't know what you mean.
0: You don't know?
2: I'm serious all the time.
0: Always.
2: I never joke on the job, Han. What are you talking about?
0: 농담을 좀 많이 하는 편이죠.
2: 네, 맨날
0: Actually,
2: 하죠.
0: 민수의 팬들이 이제 부산에 있거든요. 제 네. 친구들은 민수가 코미디언으로 알아요. 민수를 they're like, oh my god, 민수 is so funny. He should
2: 아,
0: be a
2: 어떡해.
0: comedian.
2: 어떻게?
0: Yeah.
2: 피디님 들었죠?
3: 아니.
2: 알죠. 근데 더
0: So
2: 더 그런 게 근데 옆에 있는 미디어 피디님들 그런 말이 나온다고요?
0: They were deadpan. 표정이 아주 데드팬이었어요.
2: 진짜
0: 네.
2: 완전 이 정색하는 표정 처음 봤어요.
0: 금시초문. No, you are funny. And we do, it's a lot of fun times here.
2: 네.
0: 농담하다, 이렇게 좀 장난치다는요. We say joking around.
2: 그쵸,
0: right?
2: joking around.
0: 아, 우리 그냥 장난친 거야. We were just joking around. Yeah, but also, same meaning, kidding around.
2: 어, 그쵸.
0: Yeah.
2: 왜냐면 I'm just joking. 보다 I'm just kidding을 많이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0: Just kidding.
2: Yeah.
0: Yeah. Mm-hmm. Or also messing around.
2: 아.
0: Yeah.
2: Messing around 아주 natural하죠.
0: 그냥 뭔가 조금 짓궂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 그냥 장난친 거야. I'm just messing with you. Yeah. 또 약간 요건 조금 약간 오래된 표현이긴 한데
2: 네.
0: 뭐 요즘 친구들이 쓰는 표현은 아니에요. 하지만 pulling your leg.
2: 맞네.
0: I'm just pulling your leg, right?
2: 이런 말도 있는데 저 I'll be honest, it's been a while since I've heard that.
0: 그죠? 이건 약간 어르신들이 쓸 수.

0: 있는 말인데.
1: Stop pulling my leg. Yeah.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0: 그러니까 다리를 잡아당긴다. 이게 뭔가 좀 가볍게 놀리거나 네. 장난으로 속인다 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So,
1: 맞습니다.
0: Are you serious? 누가 이렇게 제가 뭔가 누굴 속이다가 그 사람이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임. No, I'm just pulling your leg.
1: I'm just pulling your leg. Yeah. Or 진짜 농담 하지 마. Stop pulling my leg. 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0: 1950년대로 갑자기 타임머신 타고 가면 이런 표현 요인 좋습니다.
1: But your glasses fit already. 딱
0: exactly.
1: 그 시대에 딱 맞으니까. 네.
0: Don't pull my leg there.
1: 너무 어울린다.
0: 좋아요.
1: 좋습니다. Yeah. So expressions we learned today from the hit TV series, 태양의 후예, Descendants of the Sun. Real quick, can we review what we learned today and we'll wrap it up?
0: 좋습니다. When we're saying sorry to somebody, 제가 사과할 게 있습니다. I owe you an apology. 그리고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는요. I'm sorry for the inconvenience. 그리고 만회하게 해주세요. Let me make it up to you. Also, when you are confessing your feelings to someone, you pour your heart out to someone. 속마음을 털어놓다라는 표현도 봤고요. 장난치고 농담하는 것은 we're either joking around, kidding around, or messing around.
1: That's right. Hey, and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of All Star Theater Presents.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0: All right, bye guys.
1: Time for a quick song break. This one's from the soundtrack to Descendants of the Sun by Kami.

0: 조금 늦게 시작이 되어서 아 이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다가 안 하는 거 아닌가 오해하셨을 수도 있는데
1: 이거 누구한테 뭐라 해야 되나요?
0: 네?
1: 누구 잘못이죠 이게?
0: 근데요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댓글을 달았거든요.
1: 네.
0: 근데 닥터수님께서요 요정이 양해 구했으면 안 했을 건데 쿨하게 넘어갑니다. 저희 닥터수님 혹시 오늘은 좀 안 좋은 일 있으신가요?
1: 뭐 본인이 잘못했어요?
0: 아니, 저는 아니에요.
1: 닥터수님한테?
0: 아닙니다. 닥터수님이 가끔 가다가요.
1: 네.
0: 유저님 다음으로 좀 이걸 좀 잘하세요.
1: 네,
0: 오늘은 좀 담당을 하신 것 같은데
1: 네.
0: 오늘 유저님이 안 계시네요.
1: 혼내야겠다.
0: 네.
1: 아, 네네.
0: 그리고 다들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일단 너튜브 다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0: 네네네. 근데요, 와 우리 그 닥터수님께서 안 하는 줄 알고 라디오를 키셨는데
1: 네.
0: 오늘의 1등이요, 닥터수님입니다.
1: 오. 와.
0: 와, 알림 설정이 돼 있으신가 봐요. 네.
1: 진짜
0: 이 구독이 중요한 것도 맞지만
1: 네.
0: 알림이 더욱 중요하거든요. 이 딱 뜨자마자 바로 들어와야 되는 이 닥터수님 같은 이런 자세 아주 칭찬합니다.
1: 네. 근데 지금 들어와서 또 들어왔어요.
0: 네.
1: 극해야 문자 읽어줌.
0: 근데 다들 너무 잘 아시네요. 네.
1: 근데 우리 올스타 잉글리시는 여러분 as you know 우리 좀 뭐라 그러지? 이 좀 자격적
0: 뭘까? 자격지심?
1: 아니요 자격지심인가?
0: 맞아요?
1: 아니요 그 말 아니요.
0: 자기 위주?
1: 아니요 그 what's the word I'm looking for?
0: 내 마음대로
1: things that are very provocative and very 음식도
0: 네.
1: 좀 엄청 막 짜거나 엄청 맵거나
0: 네네네.
1: 엄청 이 향신료 맛 나는 자극적인 맞아요
0: 자극적인
1: 네. 저희는 이 자극적인
0: 네.
1: 이 문자를 그렇죠 원해서
0: 네네네
1: 네, 일단 자극을 먼저 줘야지 이렇게
0: 그쵸.
1: 사람들 반응하고 하니까
0: 그러니까요 근데 또 동시에 저희가 또 요구가 많은 방송이기도 합니다 우리 닥터수님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유리엘캠님 닥터수님 화이팅
1: 아이고 서로 이렇게
0: 긁는 걸 화이팅하라고 하시는 건가요? 유리엘캠님 이러면 안 됩니다
1: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0: 네 그래서 오늘은 닥터수님이 1등 하셨고
1: 네.
0: 그 햄찌님께서 그 앤지
1: 앤지
0: 앤지가 나왔을 때 외국인에게 떡은 호불호 엄청 갈리는데 요즘은 호가 많은지 불이 많은지 궁금하네요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1: 네.
0: 제 주변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은요
1: 네.
0: 부산에 오면요 그 있잖아요 떡 어묵
1: 그
0: 떡꼬치
1: 네.
0: 그거 무조건 먹어요.
1: 그 분식집에
0: 네, 네.
1: 진짜 완전 좋아요.
0: 그 무조건 먹어요.
1: 네. 네. And not just that. Like the traditional duck of Korea.
0: 뭐, 네, 네.
1: 뭐 송편이고 뭐 그죠 뭐지 그
0: 아, 송편
1: 하얀
0: 맞아요.
1: 색깔 그 뭐죠?
0: 뭐죠?
1: 그 하얀 색깔 떡.
0: 네.
1: 그 백 아, 네. 백설기. 네. 근데
0: 네네네.
1: 요즘 백설기 저 중간에도 그 뭐지 그 팥이나 or 그 꿀 넣잖아요.
0: 와우.
1: 근데 진짜 좋아해요.
0: 그니까요.
1: 사람들 they love the texture of
0: 맞아요,
1: it.
0: 맞아요.
1: 네, 이 식감 이게 너무
0: 맞습니다.
1: chewy but light at the same time. 뭐가
0: 맞아요.
1: 조금 이렇게 쫀득한 그런 텍스처 식감인데.
0: 네네네.
1: 부드럽고,
0: 네.
1: right? And like very light and airy. 이게
0: 그러니까요.
1: 백설기가 특히.
0: 그 이 질문을요.
1: 네.
0: 좀 이따가 이제 오픈 스튜디오로 게스트 분 오시잖아요.
1: 네.
0: 한 번만 여쭤봐 주세요.
1: 왜?
0: 떡 어떤?
1: 내가 해야 돼요.
0: 떡 혹시?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무조건 좋아할 겁니다.
0: 네. 그래서 요즘은 떡을 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다라는
1: 네.
0: 생각이 듭니다. 아하.
1: 근데 우리 닥터수님도 계속 듣고 있었는데요.
0: 네네네.
1: 민수, 홍어를? 아 진짜 저
0: 네네,
1: 완전 사랑해요.
0: 와 이거는 저는 홍어를 못 먹습니다.
1: 진짜 한번
0: 아직...
1: 진짜 먹어봐야 돼. But 저는요
0: 네.
1: 생홍어도 먹긴 먹는데
0: 네네네.
1: I eat the 그 뭐지 그 무침 홍어 무침을 제일 좋아해요.
0: 와우.
1: 그 홍어랑 이 고춧가루랑 그 참기름이랑
0: 네네네.
1: 뭐지 이 diced 그 peppers 이렇게 섞어서.
0: 네.
1: 먹으면 진짜 맛있어. 그거랑 그냥 밥이랑 반찬으로 먹을 수 있어요. 네,
0: 우리 PD님께서 그냥 영어로 설명하자. 너무 설명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1: What's 홍어 in English?
0: What is it?
1: What's 홍어 in English?
0: 네.
1: 네? 네. What's 홍어 in English? 홍어.
0: 홍어 in English.
1: 네, 영어로 제가 지금 인터넷 물어보는 건데요.
0: 네.
1: Skatefish라고 하네요.
0: Skatefish.
1: 네. Interesting. So I've never heard of skatefish before.
0: Uh-huh.
1: Before coming to Korea.
0: But that's only in Korea, right?
1: 그렇죠. 근데 저희가 아는 fermented skatefish라고 해요.
0: 아 맞아요.
1: 네,
0: 근데
1: fermented.
0: 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질문해볼게요.
1: 네.
0: 미국에서 만약에 홍어 장사를 한다.
1: 네.
0: 잘 될 것 같나요?
1: 바로

0: 곧 망합니다. 바로 망합니다. 미국에 누가 그걸 먹어.
1: 네네. 아,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0: 네, 여러분 가서 홍어장사나 하지 마세요.
1: 하지 마세요. 네. 네네.
0: 자, 문자 주님, thank you so much for all the messages. 오늘 이번 주도 너무 네. 수고했습니다.
1: Bye bye.

0: 개인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0: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이 곡이 무슨 곡이죠?
0: 아, 소고기입니다.
2: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치.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헬로 에브리원, I'm James from India. Ever since I was a young boy in India, I have been surrounded by different Korean products. And this instilled a dream in me to explore Korea one day. This chance came for me in 2014 when I began attend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graduate student in computer engineering. I've lived in Korea for over 7 years and I even run my own business now, a company that is developing a platfor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y. From my experience, I can say with an absolutely certainty that Busan was the best place for me to start my business, thanks to the specialized blockchain zone. In the past 7 years, Busan has become my second home and I obviously love it here.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o Bangsong.
3: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6: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BEFM, Busan Yeobangseo.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23층이 보자. 여기 23층 눌리고. 근데 자기야, 오늘 우리가 가는 집 뭐 대니얼 자기랑 친한 사람 맞나? 자기는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친해져서 집에 초대까지 받았노?
4: 자기야, 내가 슈퍼 E잖아. 다 나랑 친구하고 싶어하는 거 몰라? 오늘 가는 대니얼도 헬로 한마디 했더만 바로 놀라라 했다니까.
2: 진짜 진짜. 우리 자기 진짜 짱이다. 네, 이 아파트 한번 구경하고 싶었는데 너무 기대된다.
5: Oh, Mansu! Hey, what brings you here? How did you even know I live here?
2: 자기야, 우리 보고 놀란 눈치인데 초대한 거 맞나?
4: 아, 이게 바로 외국에서는 서프라이즈라는 거야, 자기야. Hey, Daniel. What's up, man? Come in. Surprise.
5: Oh, I thought we wrapped up everything at work yesterday. Is there anything pending still? If so, come in and have some tea.
2: 와, 자기야. 이런 집은 얼마나 하는지 한번 물어봐봐.
4: 아, 물어볼게. Daniel, rent house, how much? 1,030?
5: Mansu, what do you mean? Are you saying you want to rent the house for 1,000 days? Are you looking for a rental? You can only rent this house for a year at a time, 365 days per rent.
4: Okay, okay. 자기야, 그러니까 1년에 365만 원이래. 하루에 만 원 정도 내. 오, 렌트비가 이건 뭐 월세도 아니고 뭐 일세네.
2: 그러면 너무 괜찮다. 자기야, 우리도 내년에는 여기로 오자. 집 너무 좋다. 맞지, 자기야? 오늘 배워볼 표현,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가요? 영어로 뭐라고 해?
5: How much is the deposit and rent? How much is the deposit and rent?
2: How much is the deposit and rent?
1: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이행의 담보로서 납입하는 돈을 보증금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deposit이라고 합니다. 주거시설의 보증금은 security deposit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가요? How much is the deposit and rent?
5: How much is the deposit and rent?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0: BEFM, Busan Yeobangseo.
6: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7: 우리가 부산입니다.
8: 우리가 부산입니다.
9: 우리가 부산입니다.
6: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0: A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Kids.